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 아침. 이 가을 아침에 어디론가 떠나가야 되고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가을. 지금도 생각나시나요? 오늘 딱그 날씨인가요? 그런 날씨면 기분 좋게 한번 떠나보고요. 그런 날씨가 아니라고 나의 마음의 날씨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날씨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날씨 쫓아갈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의 날씨는 화창하며 화창한 대로 출발해 보는 거죠. 그런데 동네 여행할 때 봉이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동네 한 바퀴 돌아간다 라고 둘러볼 때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이러신가요? 아니면, 아, 오늘은 어디 가서 좀 시간을 좀 때워볼까? 이런 종류의, 맛집도 아니고요. 카페도 아니고요. 동네. 근데 동네가 굉장히 우아해요. 이름이 우아동.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우아해요. 그런데 한자로 부르면요. 소우 어금니야. 뭐지? 소의 어금니? 갑자기 엄청 강함이 느껴지는데요. 우아한 드레스 입고 구두 딱또닥또닥 걷는데 소와 어금니가 등장해요. 마을 이름이 우아동이에요. 그래서 이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원래 우아동에는 완죽은 초포면, 우방리, 용진면의 아주리, 석소리 등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방리의 우, 아주리의 아 해가지고 우아동. 1957년 그 행정도시 편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이름에 한 글자씩 마을의 한 부락부락 이름을 따가지고 우방리의 우, 아주리의 아그두 부락의 이름을 따서 우아동이라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요즘 말을 하면 우방리와 아주리의 합작품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물이 근데 아주 멋지지 않나요? 콜라보레이션은 사실은 호불호가 딱 갈려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이 잘 나왔죠. 우아도 이름 우아하잖아요. 마을 여행의 첫 번째 재미 이름. 평생 쓰는 동네 이름인데 정작 그 마을 왜 이래? 그 동네 이름 왜 이래? 라고 할수 있는데 정작 왜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주 시내에 동네 이름들이 이렇게 마을 마을 합작해 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데가 있어요. 송촌동도 마찬가지예요. 오송의 오송리, 시천리의 천 해서 송천동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을 이름에 따가지고 전주 그 행정도시 마을 편입 행정 그 개편을 하면서 동네 부락 이름이 이제 딱 지명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아동에는 자연부락, 그때 옛날부터 있었던 부락 이름들이 좀 있어요. 관암, 수제, 아중리. 아중리 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아중리라고 표현을 해요. 아중리라고 하면 아중호수. 요즘에 다 핫한 아중도서관 개관해서 다시 너무 멋있죠. 그리고 아하리, 외막실, 용계리, 장제도?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아, 우리 동네인데? 아, 우리 마을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재정 같은 이름,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 우리 마을이었지. 아,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 이름이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도에는 우아동이라고 큼직하게
한 글자, 두 글자 요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마을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직 있는 존재도 있고 아직 없는 데도 있어요. 동네 이름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경우가 확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인자금방 나열했던 그 자연부락 이름이 옛날에는 버스에 마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 아닌데, 지금은 건물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명, 그 동네에, 건물 이름으로 버스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고, 예전 봉이 어렸을 때는 버스 종점이 마을 이름, 외막실도 있었고요. 장제동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마을 이름이 종점이 되는 거죠. 전주역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이름, 왜이 동네에 이런 이름이 붙었지? 라고 생각이 하는데, 전주역, 우화동 하면 전주역, 전주역 하면 또 우화동, 떼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전주역이 처음부터 전주역 역사가 여기였을까요? 봉이 연배나 아니면 80년대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전주 역사가 이쪽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전주역은 어디에 있었지? 전주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전주시청 자리에 전주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유산 푯말이 전주역터 예터라고 전주시청에 가면 시청 그 노선광장 옆에 보면 미래유산 푯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전주 역사가 거기였을까? 근데 왜 1980년대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전주 왜 그대로 있었던 게왜 이쪽으로 옮겨? 근데 옛날에 역사가 있었던 길은 전주천이 지금 전주천의 길이 예전부터 있었던 전주천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천 길 따라서 전주 역사 철도가 지나갔다가 1980년대 아시안게임 올, 그 전주 선수촌 아파트 서신동에 개발이 되고 전주역 인우동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1980년도에 이전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전주시청에 있었던 전주역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전에는요, 태평동 일대, 그 지금 현재로 말을 하자면, 중앙시장 있는 근처죠? 중앙시장 있는 근처에 전주 역사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지어지고 한옥 기와식 그리고 그 이후에 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자리에 있는 한옥식 기와 지붕을 올린 전주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전주가 점점점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이쪽으로 전 우화동으로 옮깁니다. 철도가 도심 한가운데 가로지르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오고 가는 도시의 중심이었던 철길이 도시가 커지면서 오히려 도시 확장과 교통의 걸림 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81년도 전주 도심을 지나던 전라선 대부분을 현재 동부대로 쪽, 지금 외곽도로죠. 외곽도로 우화동 지금의 현재 전주 역사가 있는 그쪽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부대로 외곽 쪽으로 철길이 움직이게 되고 전주역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정중앙에 팔달로에 있었던 전주 역사가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면서 우화동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981년 5월 25일 전주 역사의 기록이 조금 바뀐다라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 군산행 보통열차 노송역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열차 뒤로 우화동 역사로 옮긴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기록에는 1914년도 태평동에서 시작을 해서 29년도 시청 자리 그리고 81년도 우화동 이렇게 해서 전주 역사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다 보니 전주 역사 얘기하면 무슨 길이 생각나요? 천마중길. 우리가 배웅을 하고 마중을 한다라고 하면 기다림 설레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역 하나만 해도 천마중길 생각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역 하나가 이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따라왔고요. 교통, 택시, 버스, 그리고 식당도 여러 군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관도 생겨요. 예전에는 역 주변, 터미널 주변에 모텔, 여관, 여인수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금암동에 가면 터미널 자리에 여관이 있고 남부시장, 전주역 기차 타고 그쪽에 가면 또 여인숙도 많아요. 그만큼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들이 옛날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 동네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역은 건물 하나가 딱 옮겼다라고 보기에는 동네의 판을 바꾸는 시설이기도 했어요. 왜 교통의 요지잖아요. 주요 요지가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역사 주변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모텔 여인 숙 숙박업소. 그 당시에 역사가 옮기면서 해금장 사거리라는 명칭, 만남의 광장처럼 지명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 어디에서 만나? 해금장 사거리 있잖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화동 오래 사시는 분들은 조금 반가운 이름.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자리, 해금장 사거리, 우리가 면죽골 사거리라고도 부릅니다. 한동안 전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면죽골에서 만나자, 해금장 오기 전에는요. 면죽골에서 만나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근데 면죽골이지? 해금장에서 만나, 해금장 사거리 지나와 이런 말에 좀 익숙했다가 그전에는 명죽골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는 아 맞아 그때는 해금장도 있었지. 근데 왜 명죽골이라고 했지? 아까 역사 옮기면서 그 주변 아직도 전주역 근처에는 뭐 모텔이나 여인숙이나 여인숙이라는 말 여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익숙치 않아요. 요즘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텔, 호텔 요거는 아는데 여관, 여인수 그거는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해금장이라는 유명한 여관, 목욕탕이 있었고요. 1995년도 그쯤 그 전주시 의회의 회록에 따르면 우화동 해금장 노탈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그 지명으로 올라오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여관, 여인숙, 목욕탕이. 재밌지 않나요? 명주권 네고리. 명주면 옷, 의류. 그렇죠. 그래서 고유 지명을 살려서 명주골 네거리라는 이름을 좀 만들어줬는데요. 시민들은 여관 이름을 따서 해금장 사거리
라고 부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이 동네는 행정기관에서 붙여진 이름과 사람들이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이를테면 북해죠, 북해. 본캐가 따로 있고 북해. 그래서 옛날 어디 어디 무슨 앞에 건물 앞에 구 무슨 사거리 요런 이름을 따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만 굳이 명주골 사거리, 해금장 사거리 이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학병원 그큰 사거리 있는 그 동네는 또 육지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 건물이나 지명이나 그런 걸 따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10년, 20년 그 말들로 아, 무슨 무슨 사거리 옛날에 있었던 요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런 기억 때문에 아, 기억을 나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봉이가 요즘에 또 마을 이야기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또 줄줄이 줄줄이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 어땠나요? 우화동의 이름난 모욕탕 여관 이름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건물이 철거되고요. 현재의 대형마트 할인 매장이 올라오죠. 여전히 어떤 세대에게는 명주권 사거리. 예전 명주권 사거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 터전에 뽕나무를 심고 그 뽕나무에서 나오는 실. 그래서 명주골 그 안에서의 판매, 매매 요런 것 때문에 명주골 사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해금장 사거리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할인 매장 건물로 올라갑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제목이 길죠? 뜨거운 여름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래도 요즘엔 좀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낮 시간에는 좀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하나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어오니 걷기에는 조금 무리는 되지 않아요? 전 지역이 이쪽 우화동으로 옮기면서 앞에는 뭔가의 변화가 계속 있는 거죠. 옮겨지면서 동네의 모습이 크게 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천마중길이라고 하면서 천마중을 하는데, 그런데 정면만 보면 새로 들어온 역의 이야기만 보이죠. 그런데 뒤로 가면 전 지역의 뒤편, 다른 또 마을의 이면이 보이는 거죠. 전 지역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마을. 사실은 우화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전 지역이 들어서기 전, 장제 마을이라고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었고요. 100여 가구 정도 넘게 살았다. 근데 비교적 100여 가구는 좀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전 지역과 철도가 들어오면서 마을의 규모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지우산. 우산 하면 우리 연배 사람 협땡 우산. 너무 좋아하죠. 그 우산에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지우산, 종이지, 비우, 우산산. 종이로 만든 우산. 사실은 이제 사극이나 이런 왕들의 이렇게 행차할 때 비가 내리면 뭔가의 우산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우산을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저거는 소품이 지금 소품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산을 만든 우산으로 한지가 그만큼 단단한 거죠. 그래서 우산으로 비를 피하는 만드는 거죠. 종이 한지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비를 막는데 우산, 종이. 종이는 사실은 비에 젖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근데 우리의 한지는 천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990 정도. 많이 백지가 왜 백지? 100번, 네, 손이 가는 상황이어서 백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지도 천년을 가는 정도의 고유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지의 우수함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주하면 한지, 한지하면 전주, 이런 것처럼 유명한데요. 지우산, 비를 피할 수 있는 한지로 만든 우산, 대나무로 우산살을 만들고 그 위에 한지를 붙이고 기름을 먹여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지우산. 손이 굉장히 많이 간게 생각되죠. 대나무를 고르고 쪼개고 다듬고 살대를 만들고 실로 엮고 한지를 붙이고 기름칠을 하고 말립니다. 근데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장제마을, 전주 역사의 뒤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지우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우산장, 윤규상 장인도 장제마을에서 지우산을 만드는 기술을 익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역사박물관에 가면 지우산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봉이가 좀 좋아하는 건 완성된 우리가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니는 그 우산보다 그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일이 이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대나무를 열심히 다듬고요.
대나무 장인이겠죠. 누군가는 우산 살만 만들고 어떤 누군가는 한지만을 붙이고 그러니까 집이 작업실이고 골목, 마을이 작업장으로 연결이 되는 길이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손이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만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우사 하나 안에는 한지 이야기도 있고요. 대나무 이야기도 있고요. 장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을의 경제도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도 건넬 수 있습니다. 장제마을은 그냥 옛날 동네로 끝나지 않아요. 아, 옛날에 이랬지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마을에서 지우산이 굉장히 장인이 그쪽에서 지우산 장인이 있는 것처럼 이쪽 인우동, 우아동 이쪽에 또 다른 한쪽도 있어요. 이 마을에서 정말 간의 수공업처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여러 활동들을 분업하면서 했던 그 장소가 가재미골이라고 하죠. 지금 인우동의 무삼지로 그쪽에 가재미골에는 또 부채장인이 있어요. 선자장님. 나중에 또 인우동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소환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미래유산 하면 또 장제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미래유산인지, 왜 장제마을이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는지, 미래유산이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래유산은 후세에게 전달을 할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100년 후에 후세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전주의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는데 2018년도 전주 미래유산으로 제11호로 지정이 된 장제마을 지우산 공장이 있어서 그래서 장제마을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과거의 유산 늘 왜 미래유산이라고 하지? 이거는 오래되었으니까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지 못하는 미래유산 1호가 있어요. 미래유산 1호는 바로 전북대 앞에 있는 덕진 공설운동장. 거기는 미래유산 1호예요. 미래유산 1호로 지정된 이유가 뭐였냐면 공설운동장을 지을 때 전라북도 도민의 정말 성금으로 지어진 그 의미 있는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미래유산, 미래의 세대에게도 전수가 되어야 할 기억을 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다 해서 공설운동장이 미래유산 1호로 지정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호남 제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 요 정도 시장도 들어가 있고요.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 유산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가치가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다음 세대에 건네주는 문화재처럼 거대한 궁궐이나 유명한 건물만이 역사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던 마을, 목욕탕, 여관, 작은 공장, 골목, 그리고 뭔가에 큰 의미가 있는 평범한 집도 그렇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삶을 보여준다면 도시의 기억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을여행에서 봉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바로 우리 동네에 무엇을 찾아볼 것인가. 오래된 가게 이름도 찾아보고요.
사거리 이름도 물어보고요. 여기 예전에 뭐였어요? 한마디 물어보는 거죠. 거기 마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음악 듣고 갑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죠. 장제마을, 전 지역 뒤편에 있는 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편, 마중길, 첫 마중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부분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앞을 보니까 뒤로 갔다가 오긴 했는데요. 장제마을, 전주역 앞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또 풍경이 달라지죠. 그리고 요즘 또 풍경 보면서 걸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주역 앞에는 방금도 봉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중길이라고 하죠. 여름에는 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시원함을 조금 더위를 보상해주는 분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천마중길을 걷다 보면 조금 특별한 빨간 컨테이너 레드콘이 있습니다. 바로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이죠. 전주 시내의 여행자 도서관이 두 군데 있어요. 이쪽 천마중길에도 있고요. 다가동에도 있어요. 여행자들이 한 번씩 들려보면 좋겠다. 사실은 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고 대출을 하고 볼수 있는 곳,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는 특화 도서관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인데요. 21년도 4월에 문을 열었어요.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여행 특화 도서관입니다. 안에는 여행자 라운지와 아트북 갤러리가 있고요. 전주 여행 관련 책, 잡지, 사진집. 그래서 전주에 찾아오시는 분, 그 다음에 전주를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잡지나 사진집, 도움이 되시는 이런 다양한 예술책들, 큰 책들도 많이 있어요. 화집 같은 책들도 볼수 있습니다. 봉이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자 도서관. 마치 어느 마을이나 동네를 갔을 때그 동네의 역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관광 안내소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여행자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게 다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듯한 도서관이면서 도서관이지 굳이 여행자를 붙이는 뭐지?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거죠. 전주에 막 도착한 사람에게는 어디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는 이정표를 알려주는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끝내고 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쉼을 주려고 하면서 뭔가를 탁 물음표를 던져요. 벌써 전주를 가려고 하는 전주의 한 페이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런 공간으로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가기 전, 아니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게또 여행자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기 예전에는 1000번이라는 1000번 버스인데요. 지금은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빨간 그 버스 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전주 동물원까지 이렇게 도는 그 버스 빨간 색칠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도는 그 특화 도시만큼 뭔가를 탁 끄는 묘미가 있죠. 이 우화동만의 묘미. 영재 도서관. 잠깐 앉아있다 가세요 하면서 의자 하나 내어주는. 마음 하나 이렇게 여기에다가 붙들어 놓고 가세요. 전주에 머무는 동안. 아니면 전주를 떠나기 전에 당신의 이 쉼을 여기에다 맡겨놓고 가세요 하는 느낌의 도서관입니다.
재밌는 우연 하나. 이 여행자 도서관 주소가 백제대로 823. 근데 바로 옆에 우리 지금 방금 이 방송이 나오는 곳은 백제대로 825. 다음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찾아갈 곳은 동네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직접 방송하는 곳, 백제대로 825. 바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구슬봉이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식 주소로는 우화동 3가 백제대로 825입니다. 도로명으로 바뀌는 시기가 2014년도였어요. 여기는 2024년 2월 14일 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여기 문 열기 전에 시내에 있는 알라딘 건물에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이 개국하기 전에 엄청 많은 운영팀들 본부장님, 운영 본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님, 지금의 국장님, 그리고 운영진들, 너무 많은 이사님들 애쓰셨어요. 그래서 전북 최초의 시민 공동체 라디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북 최초예요. FM 93.5MHz. 전문 방송인만 나오는 방송국이 아니라는 거. 사실 봉이도 전문 방송인 아니잖아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고, 자기 동네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전달하는 방송.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 이제 꼬미니티 천천만만, 미디어 공동체의 꼬미니티 천천만만에서 천인천생 만인만세의 컨셉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진행은 정보 공유 전공 DJ 봉이가 마을 술사로서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컨셉으로 오늘은 주제를 잡았어요. 그 마을이 바로 우화동이라는 거죠. 우화동이라는 이름도 사람이 남겼고요. 해금장, 앞서 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금장 사거리, 여관의 이름 따서 이름을 지긴 했지만 사람이 불러서 지금은 기억 속에 건물은 없지만 남아있죠. 그리고 장제마을,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지우산, 지금은 사람들이 우산을 종이로 만든 우산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우리의 기억 속에 또는 영상으로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나 방송에서 지우산을 지금 만나보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지우산을 통해서 남겨지고 있고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로 남고 있죠. 우리가 오늘 걸어본 길, 우방리와 아주리에서 시작해서 우아동을 만

보니 오늘도 천천만만 하나의 마을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전인전생 만인만세 전공 정보 공유 DJ 구슬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 동네 이름, 골목, 사거리, 사람, 그리고 그곳의 시간을 찾아갑니다. 본방을 놓치셨다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재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악무의 시간과 낙엽

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운동화 끈 묶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커피 드시는 분들은 계속 커피 드시고. 오늘 꽤 걸었습니다. 실제 거리는 이렇게 멀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가동에서 시작해서 전주역, 명주골 사거리, 장제마을, 천마중길, 여행제 도서관, 그리고 다시 라디오 방송국. 그 정도 말은 쉬운데, 버스? 차로 움직이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요. 연도 저 위를 찾아가 보면 전주 역사 2014년도 또 갔다 왔고요. 1919년도, 아, 2014년도 아닙니다. 1914년도입니다. 네. 1929년 또 지나왔고요. 1981년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1990년대 해금장 사거리도 지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몇 년도? 2026년도까지 우리가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었는데 벌써 100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었는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 봤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골목 하나가 더 보이고, 골목 끝까지 가면 저 집은 뭐지? 또 궁금해지고, 어르신 한분 만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다 닫지 않겠습니다. 아중니 이야기도 남아있고요. 매막실들도 남아있습니다. 숫제 이야기도 남아있고, 우화동 고분 이야기도 있고요. 전주역 두 편에는 봉이가 아직 못 꺼낸 이야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이 동네를 지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간판 하나, 사거리 이름 하나, 도로명 하나, 오래된 건물 하나쯤 슬쩍 봐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여기 예전에는 뭐였어요? 하고 물어보면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아, 모르신다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지도에는 없고 검색창에도 없고 봉인은 오늘 우화동에서 여기까지만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골목 끝에는 조금 더 궁금하죠? 다음에 한번 저쪽으로 이동해 보실 거예요.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 천천만만 코너 천인천색 만인만색 전공정보공유 DJ 구슬봉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마을 여행은 여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지
0: 영화대
2: 영화
0: 호러 가을인가요?
1: 예.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지입니다.
0: 네. 아, 백희 씨가 들어오면서
1: 예.
0: 아, 진짜 가을가을한 날씨라고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어떠세요?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 누구보다 아기다리 예. 고기다리던 손꼽아 기다리던 예. 가을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빼놓지 않고 산책을 했고요.
0: 네.
1: 예. 그리고 산책로를 또 오가는 사람들의 그 풍경, 모습도 좀 눈으로 담고.
0: 네.
1: 또 그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날씨. 좀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추석 연휴에는 늘 먹었어야죠.
1: 계속 먹었는데요.
0: 네.
1: 근데 먹기만 하기에 아까울 정도의 날씨였어요.
0: 날씨가 맞아요. 네. 맞아요.
1: 근데 안타까웠던 건 이제 네. 보름달을 못 봤다.
0: 아, 구름이 계속 좀.
1: 네, 이거 하나 좀 아쉽고.
0: 쉽게 껴있었기 때문에.
1: 하루 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차면은 보름달이 네, 되겠구나 하는 달을 봤거든요. 근데 당일날은 볼 수가 없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우리 이분은
1: 예.
0: 이 가을가을, 네.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1: 반달 같으시네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대전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합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예. 어떠세요?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3: 저는 독서대전에서 예. 책 교환하는 이벤트를
0: 네.
3: 하고 있길래
0: 네.
1: 예.
3: 책을 교환해 왔습니다.
0: 내, 그러니까 내 책과 다른 사람의
3: 네.
0: 책을
1: 교환했어요.
0: 그럼 이게 맞아야 돼요?
1: 예.
0: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이 마침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이고
3: 네네.
0: 이게 꼭 맞아야 되나요?
3: 누군가가 먼저 예. 와서 예. 이렇게 추천 멘트를 써서 본인의 책을 놓고 갑니다.
1: 예.
3: 그러면 아. 찾아가는 그러니까 내 거를 하나 이렇게 네. 책꽂이에 꽂아놓고
1: 예.
3: 다른 사람의 책을 가져오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오는 거였는데요.
1: 네.
3: 우리 영화대 영화에서 소개했었던
1: 예.
3: 프로젝트 헤일메리 책이 딱 있더라고요.
0: 아. 네.
3: 네. 그래서 제가 백희 선배님 예. 생각하면서 그거를 골라서
1: 정말요?
3: 이 가을에 읽어야지
1: 야.
3: 하면서 그 영화와 책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면서 읽고
0: 네.
3: 있습니다.
0: 네. 아니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막 뒤졌더니
3: 네.
0: 없더라고요.
3: 아 진짜요?
0: 네.
3: 너무 인기가 많아서.
0: 네. 그리고 또 어느 도서관에 있는데 이미
3: 대여
0: 네. 대출 중이고
3: 네.
0: 막 이래서 아 이걸 사서 읽어야 되나 아니면 상호대차를 나중에 신청을 해야
3: 네.
0: 되나
3: 아직도 밀려 있나요, 선배님?
0: 네. 아마 그럴 거예요.
3: 제가 빌려드릴게요.
0: 네. 아. 정말요?
3: 네, 제가 빌려드릴게요.
0: 잊으면 안 돼요.
3: 네.
0: 다음에 꼭 다
3: 네.
0: 읽고 가져오세요.
3: 네.
0: 예.
3: 그 표지도 너무 예뻐서
0: 네.
3: 가을에 딱 읽기 좋아요. 네.
0: 청취자 뭐
3: 여러분도 네.
0: 가을은 진짜
3: 독서.
0: 나들이에도 너무 좋고.
1: 너무 좋고.
3: 영화 보기도 좋고.
0: 영화 보기에도 너무 좋고.
1: 살찌기도 좋고.
3: 산책도 좋고.
0: 산책도 좋고. 책 읽기에도 너무 좋고.
3: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네. 좋고요.
0: 그러니까
3: 네.
0: 요즘은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책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1: 맞아요. 네.
0: 왜냐면 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는 정말 거기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3: 네, 엄두가 안 나죠.
0: 근데 이 가을 바람이 사랑사랑 네. 불어오는 그 벤치에
3: 가을에.
0: 앉아서 보다가 또 이렇게
3: 와.
0: 하늘도 좀 보고
3: 와.
0: 바람도 느끼고
1: 네.
0: 예 나무들도 좀 보고
3: 네.
0: 이러다 또 책이 빠지고 이러면
3: 네.
0: 참 좋죠.
1: 네.
0: 사랑에 빠지기에도 좋은.
1: 아, 너무 좋네.
0: 이제
1: 네.
0: 서서히,
1: 네.
0: 서서히 이제 옆구리가 시려면서 큰일
1: 네.
0: 났다. 올해도 이렇게 나 혼자 보내고 마는 것인가.
1: 정말요.
0: 인생이 허무하다.
1: 네.
0: 나 이러다 진짜 할머니 되는 거 아닌가.
1: 네. 미라.
0: 네, 미라? 예. 네.
3: 그런 막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3: 그런 생각이 들죠.
0: 실제로 들죠.
3: 네, 작년까지는. 네.
0: 분발해야죠, 그러니까.
3: 네, 작년까지는 들었는데, 희한하게 네. 올해는요.
1: 예.
3: 네. 좋은 거예요.
1: 아,
0: 오히려?
3: 네, 오히려.
1: 편하다.
0: 이거
3: 위험한
0: 신호예요.
3: 신호잖아요.
0: 이거 불안하고 위험한 신호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2단계까지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1: 장기화될 수
0: 있는. 네, 이게
3: 네,
0: 끝난 거예요.
3: 있죠.
0: 포기 단계가 네. 들어간 거잖아요.
1: 안 됩니다.
3: 네. 아,
0: 안 돼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1: 네.
3: 네. 네. 소개팅을 많이 잡아가지고
1: 네.
3: 노력을
1: 그럼요.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뭐, 누구냐, 어떻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만나보고.
1: 그렇죠.
3: 네.
0: 만나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3: 네,
0: 진짜.
3: 아주 좋아요.
0: 네.
3: 네. 만나보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0: 네.
3: 다녀와서 소개, 아, 후기를
0: 네.
3: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꼭 얘기해 주시고요.
3: 좋은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0: 네.
3: 바라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배님?
0: 네. 오늘 주제는?
3: 아, 오늘 주제가 속이는 영화였어요.
1: 네.
0: 약간 뭐 사기친다든지
3: 네.
0: 뭔가 속임수를 쓴다든지
3: 네.
0: 하는.
3: 맞아요. 속이는 영화.
0: 속이는.
3: 네. 우리가 이런 대사 들어봤죠.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0: 거짓말을 쓴다고.
3: 예. 네. 이 대사가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0: 정답!
3: 네.
0: 정답! 수지의 안나.
3: 어, 맞아요. 예. 수지. 배수지 배우의 안나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0: 수지가 네. 노래할 때는 수지고. 네. 그 연기할 때는 배수지로. 아, 배수지가 어, 본명인가요?
3: 네, 배수지가 네. 본명이고요. 아. 수지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0: 그 뭐, 네. 아이유도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 네. 아이유도 그냥 아이유로.
0: 근데 아. 뭐 연기할 때는 아이유라고.
3: 이지은.
0: 이지은. 맞아요. 이지은.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3: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0: 아니,
3: 왔다 갔다
0: 수지도
3: 하죠.
0: 또 그렇게 수지 배수지 이렇게 하는군요.
3: 네. 네. 그래서 수지 배우의 안나 드라마를 네. 골라왔는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리플리 증후군을 다루고 있어서 네. 정말 속이는 드라마, 속이는 네. 작품. 네. 네. 정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네. 항상 딱 속이는 영화, 드라마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안나여서 한번 골라봤고요.
0: 네.
3: 2022년 드라마예요. 그리고 모두 대부분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되게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어, 나 어떤 대학교 합격했어.
0: 이제 부모님의 기대,
3: 네, 네. 기대,
0: 뭐 이런 거에 이제 시작해서 네. 예, 꼭,
3: 박탈감,
0: 꼭, 꼭 그 대학을 가야만 하는,
3: 네,
0: 예. 근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3: 맞아요,
0: 네, 이제 떨어지게
3: 하게 되죠.
0: 되면서,
3: 네. 네,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완전히 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어. 또 더해지고
0: 네.
3: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작품이 네. 안나입니다. 네, 드라마 주인공이 유미예요, 이름이.
1: 네. 네,
3: 유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도 바꾸고 남의 신분도 훔치고 하는데 그 신분 훔치는 사람이 엄청 부자죠.
0: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우연히 이렇게 뭐 집사라고 어, 해야 될까요?
3: 네, 직원으로.
0: 직원인데 거의 비서면서 거의 수족처럼
1: 네.
0: 모든 일을 다
3: 네,
0: 해주는.
3: 책임져주는.
0: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딸, 그 외동딸의 수족처럼 부리는 비서처럼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저 이제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대사가 나오잖아요.
3: 네.
0: 야. 너는 내 이름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겠다.
3: 네, 그게 복선이죠.
0: 그게 복선이에요. 네, 거기서 맞아요. 힌트를 얻습니다.
3: 어, 맞아요.
0: 사실은.
3: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작이 되죠. 뭐 대출은 받지는 않지만 실제로 예. 대출보다 더 심한.
0: 왜냐하면 네. 모든 업무를 다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증, 여권, 그다음에 우리 그
3: 도장도
0: 은행에
3: 있고.
0: 뭐 보안카드, 도장 네. 이런 걸 다
3: 관리하는.
0: 다 가지고 관리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걸 위조하고 내가
3: 맞아요.
0: 이 사람인 것처럼
3: 행동할 수
0: 있는 거예요.
3: 심지어 대학교 졸업장도 위조를 해서
0: 네.
3: 취업도 하고 교수도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뭐 기생충의 한 장면.
0: 네.
1: 생각이 나네.
0: 네. 네. 네.
3: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서 가능할까? 금방 들키겠는데.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 이름을 법원에 정식으로
3: 네.
0: 청해가지고 개명 신청해가지고
3: 승인을 받죠.
0: 안나라는 이안나였나요?
3: 네, 이안나.
0: 이안나로 아예 개명하면서 이게 더 치밀하게 돼버렸죠.
3: 네.
1: 네.
3: 어, 근데 뭐 그렇게 위조해서 결혼도 하고
0: 네.
3: 뭐 교수도 되고
0: 네.
3: 뭐 갤러리에서 일도 하게 되고
0: 네.
1: 그렇죠.
3: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중들은 볼 때 이안나라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유명해지니까 아, 저 여자처럼 살고 싶다. 저
0: 여자가 워너비가 돼버린 거죠.
3: 워너비가 돼버린 거죠.
0: 네.
3: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유미가
1: 네.
3: 진짜 안나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을 모두에게 느끼면서도 그 배수지 배우가 연기하는 유미라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3: 근데 이제 저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는데 행복해지지 않을 거면 멈춰야 하잖아요.
1: 네.
3: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못 걸고 쭉 직진을 해서 가더라고요.
1: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복선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창 시절에 배워서 익힌 기술 중에 하나가 포커페이스였기 때문에
0: 네, 네,
3: 네. 네 맞아요.
1: 너는 그 감정이 너무 다 드러나는 아이다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그걸 감춰야 된다라는 길지 않은 장면이 앞에 한번 나와요.
0: 네, 맞아요. 짧게.
1: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인물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더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이 리플리 증후군의 불만족스러운 행복하지 않은 자아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3: 네.
1: 거죠.
3: 네.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 많이 해보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1: 네.
3: 아니면 멈출 수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간 악행이었을까?
1: 네.
3: 생각해보는데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1: 그렇죠.
3: 네, 네.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그러니까요.
3: 네. 이게...
0: 그러니까 저도 포커페이스가 워낙 안 되는 사람이라
3: 네. 네.
0: 그리고 그냥 저는 진짜 솔직하게 차라리 빨리 말해버리는 게 네,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는 거라고 늘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냥 빨리 말하는 게
3: 그냥 네, 쉽게
0: 진짜 차라리 그냥 빨리 지금 이 순간 털어놓지 네, 않으면 나중에 진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빨리 말합니다.
3: 오, 네, 맞아요.
0: 빨리 말을
1: 저는 뭐 어차피
0: 게,
1: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주인공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가짜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조금만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게 사실은 타인의 눈에 인정받고 싶거나 네, 혹은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 라고
0: 맞아요.
1: 하는 지점이
0: 그건 누구나
1: 있고.
0: 그래요. 네, 그건 누구나.
1: 근데 이게 좀 심한 경우죠.
0: 예, 네, 심하죠.
1: 이게 심한
0: 그 인정 욕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1: 네, 그러니까 그게 내 노력에 대한 인정이면 상관없는데 결과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어떤 그 자격, 어떤 그 위치, 이 결과값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럼 그 노력을 하면 되잖아라는 얘기가 하나 남는 것이고요. 근데 노력을 하면 되잖아라는 건 개인의 상황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3: 네, 불공정하죠.
1: 우리가 공정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텐데 네, 태어났는데 저쪽은 금수저고
3: 네,
1: 태어났는데 나는 네, 흑수저야.
0: 네, 네.
1: 그리고 태어났는데 저쪽은 이미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3: 네. 맞아요.
1: 놓여 있었어.
3: 계급론적인 네, 관점이 들어가죠.
1: 나는 아주 우연히 그런 그 다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됐지만 이 네, 여자 주인공의 경우에는
3: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막강하게
3: 맞아요.
1: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네, 만났을 때 오는 불공정함 때문에 이제 그 파국이 빚어지는 거죠. 나에게는 개인적 욕망이 있고 네, 인종 욕구가 있고
3: 네,
1: 세상은 불공정한데
3: 맞아요.
1: 이걸 타파하는 나의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3: 이게 연령대별로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1: 그렇죠,
3: 해요.
1: 그렇죠.
3: 그
0: 고등학교 때부터 네, 시작을 네, 하잖아요.
3: 아예 아이였을 때부터 어떤 군인의 배우자 여자가
1: 맞아요,
3: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0: 네,
1: 맞아요.
0: 이렇게
3: 악기를
0: 네,
3: 가르쳐주잖아요.
0: 네, 네.
3: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1: 맞아요. 그러면서
0: 네,
1: 이제 그 행복해 보이는 그 여자마저도
3: 네,
1: 나에게 피아노를 알려주는 그 아주머니마저도
3: 네,
1: 불행하고 하구나.
3: 네.
1: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3: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너무 타인의 시선을
0: 네,
3: 의식하면서 잘
1: 네,
3: 보이고 싶고
1: 네,
3: 또 이뤄내고 싶고 못지않게 살고 싶고
1: 그렇죠,
3: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누구나
1: 네,
3: 있잖아요. 그 속에 네,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는 보면서도 이제 약간 나에게는 그런 면이 없나
1: 네,
3: 생각해보게 되고 친구들이랑도 저는 이 드라마를 2022년을 보면서
1: 네,
3: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1: 야, 그리고 네, 그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을 끝까지 믿어주려고 했던 선배.
3: 네.
1: 선배 캐릭터
0: 기자,
1: 있고.
0: 기자,
1: 네,
0: 결국엔 기자가 되는.
1: 네.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남편이 다 알고 있었을 때.
3: 네, 네.
1: 네.
0: 그리고 심지어.
1: 네.
0: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거기에 스포일러
0: 네,
1: 부분이죠.
0: 네.
1: 모든 걸 알고
0: 네,
1: 있었기
0: 네,
1: 때문에.
0: 네. 네.
1: 네. 네.
3: 와. 네. 그 전 남자친구도 대단해요.
1: 네, 맞습니다.
3: 전 남자친구도 폭로를 할 법도 한데
1: 네,
3: 입을 다물고 살아가다가
1: 네,
3: 한 명한테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 기자를
3: 주죠.
0: 네.
3: 네.
1: 같이 원래 유학길로 오르기로
0: 네, 했다가
3: 네,
0: 이제 공항에서
3: 네,
1: 네.
3: 맞아요.
0: 엄마의 전화를
1: 그렇죠,
0: 받고
3: 네, 다시
0: 돌아서는
3: 어떤,
0: 네, 네.
3: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정말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1: 네.
3: 근데 그 드라마에 마지막 회, 마지막 장면에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0: 네.
1: 아,
3: 그래서
1: 네,
3: 거짓말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전화가 오잖아요. 아무래도
3: 네,
0: 돌아가실 것 같으니 빨리 와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1: 그렇죠.
3: 네.
0: 거기서
3: 네,
0: 이제 확 정말 막 갈등하지만 네, 안 가잖아요.
1: 네.
3: 남편이 또 못 가게
0: 네, 네, 네,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런 장면이
1: 너무
0: 도대체
1: 네,
0: 뭘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인가. 지금 거의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1: 그렇죠,
0: 될 때부터 이제
1: 네,
0: 거의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23층을 너 계단으로 다녀. 그래서
1: 네,
0: 계단으로 다니고 이러잖아요.
3: 진짜 유미가
0: 그러면서
3: 그렇게 얘기하죠.
0: 도대체 저 지옥, 저게 지옥이지 뭐예요?
1: 네.
3: 생지옥이죠.
0: 생지옥이잖아요. 저 지옥을 왜 견디고 있는 것인가.
3: 네, 걸어 들어가면서.
0: 자기가 만들어 놓은
3: 네,
0: 지옥을
3: 맞아요.
0: 더군다나.
1: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으면 어떨까? 이 모든 위기를 다 모면하고
3: 네, 네.
1: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고 네. 어둠 속에 이제 그 비밀은 다 묻히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시는 시청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도전을 당합니다. 네, 이 위기 노출될 것에 대한 위기를 같은 위기감을
0: 네.
1: 겪고
0: 네.
1: 주인공이 무표정하니까 오히려 약간 응원하게 되는 느낌?
3: 맞아요. 가련해 네. 보이고 네. 짠해 보이고 그런 느낌 네. 있죠. 너무 나쁜 사람인데도.
1: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아주 최초의 과거 가난하고 모멸감 느껴야 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딱 눈총을 받아야 되는 과거로는 돌아가기 싫은
3: 네.
1: 예. 어쨌든 가짜지만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에 머물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이 있어서 이상하게 응원하게 되는. 예.
3: 네. 그리고 수지가 예뻐요.
1: 네.
3: 너무 예쁘게 나와요.
1: 그렇죠, 그렇죠.
3: 옷도 네. 그렇고, 뭐 눈빛도 그렇고, 네. 뭔가 살기가 있는데도, 도끼가 있는데도 뭔가 처연해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네. 예쁨이 있더라고요. 연기 네. 너무 잘하죠.
1: 노력도 엄청 해요. 이 주인공이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네. 가짜인데도,
0: 네.
1: 가짜인데도 엄청나게 노력해요.
3: 네, 너무 네. 노력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네. 끝나는.
1: 그러니까요.
3: 끝까지 노력하면서 끝나는 드라마죠.
1: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남편이 서울시장이 돼서
3: 네.
0: 이제 그 이거 또 스포라서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건데 안 보신 분들을
3: 됐을까요?
0: 위해서
1: 네. 네. 의미만
3: 서울시장이
1: 됐을까요?
3: 네.
0: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남편은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 네.
0: 그 뒤에 남은 게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서
3: 맞네요.
0: 네, 마지막에
3: 네. 인물별로 볼 수도 있네요.
0: 네. 그 남편 원래 이름 배우 이름이 김준한인가요?
3: 네,
0: 그 배우의
3: 네.
0: 연기가 아주
3: 네, 너무 야비하고
0: 네, 진짜 네. 야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야비함의 끝 네. 끝판왕인 것 같아요.
3: 네. 끝을 네. 보여주죠.
0: 병인 안에도 다 이용해 먹는
3: 네. 세상에.
1: 근데 그런 사람이
3: 있을까요?
1: 너무 배역도 잘 맞게 정치
0: 네.
1: 영역에
0: 네. 네.
3: 정치요
0: 네. 정치를 꿈꾸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약간 사업가
3: 네 사업가
0: 스타트업으로
3: 그러니까. 네,
0: 성장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3: 네.
0: 많이
3: 젊은
0: 번
3: 사업가.
0: 젊은 사업가의 이미지였다가 이제 그 정치를 꿈꾸는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네. 아니 수지하고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부부로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캐스팅된 이유는 그 정말 정치적인 야망이 어마어마한
1: 그렇죠.
0: 사람이다
1: 네.
0: 보니까 딱
3: 네.
0: 어울리는
3: 네. 네.
0: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비열함, 야비함, 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든 다 희생해도
1: 네.
0: 돼 막 이런
3: 맞아요.
0: 그런 것들을
3: 속이는 네. 사람들을
0: 이
3: 속이는
0: 배우가 워낙 잘 보여줬기 때문에
3: 네. 되게 네. 네. 인상적이었고 저는
0: 네.
3: 또 정은채 배우도
0: 네.
3: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0: 진짜 안나
3: 네, 진짜 안나를 보여주죠.
0: 네.
3: 와 근데 너무
1: 버클놀이 느낌도 났어요.
3: 네.
0: 네.
3: 네. 너무 나쁘게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년이 최근에 봤던
0: 네.
3: 정은채 배우의 작품 정년이었는데 정년이에서는 약간 여장 남자 연기를 또 너무 잘하잖아요.
1: 아,
3: 남자처럼.
1: 그렇죠.
3: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그 약간
0: 정말
3: 네.
0: 철딱선이 하나 없이
3: 외동딸.
0: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네. 가지고 태어났기
3: 네.
0: 때문에 그냥
3: 금수저의 뭐, 정석이죠.
1: 네, 네, 네, 네. 이 배우가 그렇게 보여요.
0: 배우가
1: 너무 연기를 잘해서
0: 아니,
1: 너무 잘하죠. 원래 그런 사람
0: 엄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엄마한테 짜증내는 걸 알지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금수저들은 저렇게 할 것 같은
3: 네.
1: 네.
3: 너무 캐스팅 너무 잘했어요.
0: 맞아요.
3: 아 근데 또 비극이 너무 속속 들어있잖아요. 사이사이에.
1: 네.
3: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마음이 막 마냥 좋지는 않은데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부작 까지 감독판 8부작까지 끝까지 보게 되는 힘이 있는 작품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맷 데이먼의 리플리,
3: 네.
0: 뭐 안나, 뭐 레이디 두아,
3: 네,
0: 뭐
3: 맞아요.
0: 많이 있잖아요.
1: 이번에
0: 네.
1: 들쥐까지
0: 관객은 알아요. 결국엔 들통 난다는 걸
1: 네.
0: 알아요. 그
3: 네.
0: 알기 때문에 막 그 뭐랄까 막
3: 주인공이
0: 짠하고 들통 안 났으면 좋겠는데 결국
3: 싶고.
0: 들통 나고 말 거 아니야. 이게
3: 네.
0: 들통 안 나고 성공하고 끝나지는 않을 테니
3: 네.
0: 그 감정이
1: 맞아요.
0: 네. 네.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죠.
3: 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작게라도 해봤던 거짓말을 했던 경험과 이것이 들킬까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3: 네.
1: 너무나
3: 공감되죠.
0: 네.
1: 그런
0: 그러면 내가 했던 가장 큰 거짓말 한번 얘기해 봅시다.
3: 가장 큰 거짓말. 거짓말.
0: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아 오늘 진짜 소리 씨 머리 오늘 컬 진짜 잘 나왔어. 이런 거 말고 이런 하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진실. 내가 했던 예. 가장 큰 거짓말 네. 지금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3: 가장 큰 거짓말. 아 저는 일상적으로. 네. 네. 약간 이렇게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네. 컨디션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저 여기도 아프고요 네. 저기도 아프고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게 쌓이는 게 점점 커지는
1: 네,
3: 느낌.
1: 네, 아, 일상적으로.
0: 네. 아무렇지 않다.
3: 네 아무렇지 않은 않다. 척하는 아. 그런 것.
0: 나는 늘 괜찮다라고.
3: 네, 네. 네. 그런 아.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타지에서 학교를 네. 다니면서 집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럼 괜찮니? 컨디션 괜찮아?
0: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3: 어,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죠. 네. 안 괜찮을 때도 괜찮아. 괜찮을 맞아요, 때도 괜찮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덩이처럼 그게 약간 딱딱하게 굳으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맞아요.
3: 네 진짜.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 몰라서 또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선배님들은요?
0: 백희 씨는
1: 뭐 거짓말 그러니까 왜 그 입이 문제다 할 정도로 저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3: 네.
1: 왜 그걸 다 말하고 다녀? 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외계인 어,
0: 그러면
1: 믿는
0: 없겠네요.
1: 거? 외계인 있다고 네. 믿는 거?
0: 아 그거는 뭐 아, 본인이 외계인. 믿는 진실이니까 네. 그건 거짓말이었죠.
3: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어. 아, 동의를 해야죠, 다들.
0: 네. 아니 저도 있을 것 같아요.
3: 어 있을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네. 이 우주에 지구인만 네. 산다?
3: 맞아요.
0: 그건 좀
3: 말도
0: 너무
3: 안 되고.
1: 그렇죠.
0: 예, 네.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3: 네. 언젠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0: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1: 네. 네. 작게는. 네. 우리 서로가 모두 서로에게 외계인이다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해요.
3: 아, 어, 맞아요. 에이,
0: 맞아요.
3: 다 소우주니까 에이, 사람들이.
0: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너무 다르기도 하고.
3: 맞아요. 다른 맞아요. 세상이
0: 너무 다르고
3: 하는 것 같다.
0: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서로에게 다 외계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이제 속이는 영화 네. 만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첫 번째 작품으로 안나
3: 네.
0: OTT에 네. 있었던 배수지 배우의 안나 소리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1: 네.
3: 네. 이곡 계단 올라갈 때 나와요.
0: 네.
3: 23층까지 계단에.
0: 그리고 이 대사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죠. 난 마음 먹은 건 다 해요.
3: 네. 끝까지. 과연 다 했을까 또 결말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0: 잠깐 만나볼까요?
3: 네.

0: 안나의 OST가 이렇게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이제 가장 강렬한 네. 거의 메인 타이틀 같은. 네. 네.
1: 근데 이게 네. 볼레로. 거든요.
2: 네. 볼레로.
1: 음악 자체가 볼레로가 딴 따까따 딴 따까따. 네. 볼레로의 특징이 네.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멜로디만 나와요.
0: 아까 처음에 들었던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1: 근데 이게 볼레로의 특징 자체가 같은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 음악은 원래 볼레로의 특징이 작게 시작해서 같은 멜로디와 같은 리듬이 중첩되다가 네. 그렇게 끝이 나요. 하이라이트가 가장 웅장하고 큰 중첩으로 끝나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가장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2: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다시 들으니까요.
1: 그러니까
2: 들리네요. 이제
1: 거짓말들이 쌓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네. 이 음악도 어머, 전달을 음악으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너무 좋네요.
0: 계속 그 거짓말들이 반복되면서 네. 어떻게 커지는지 네. 그게 네. 어떻게 절정에 네. 이르고 결국엔 주인공을 파멸시키는지를
1: 네. 음악으로
0: 이 볼레로 음악으로 네. 보여준다.
2: 아. 너무 멋져요.
1: 너무 그러니까 음악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에는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오로지 변화하는 건 더 큰 거지만.
2: 네, 계속
1: 더 큰 거지만 계속 쌓이는 것뿐이에요.
2: 패턴을 가지고 쭉쭉 점점 커지죠.
0: 네, 네. 그걸 아. 볼레로 형식이라고 하는.
1: 이 음악 자체 리듬이 네. 볼레로입니다.
0: 그러니까 그 볼레로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한 형식을 말하는
1: 네, 장르이기도 장르, 하고요. 네. 예, 그렇게 음악이 나오면 아 이건 볼레로다라고 아.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0: 네. 예. 와, 이백희 네. 선생님과 함께한
2: 네, 네. 음악 시간.
0: 음악 시간.
1: 쌤이야.
2: 네. 아 선배님 덕분에 진짜 좋은 네. 거 배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이제부터 안 나볼게.
0: 이게 볼레로 형식이라고
2: 들릴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서 지금 점점 커지잖아요.
2: 점점 커지죠, 네. 네. 네, 빨라지고 네. 커지고.
1: 맞습니다.
0: 와, 아, 이렇게 네. 끝납니다. 예.
2: 너무 좋네요.
0: 아, 좋습니다. 안나 만나봤고요. 볼레로 그 네. 형식 음악까지 왜 이게 이렇게 쓰였는지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네. 들었고요. 자 이번엔 백희 씨의 작품으로 갑니다.
1: 저는 이제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영화의 어떤 단체로 그걸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이런 작품들 되게 많았는데
2: 네 맞아요.
1: 2001년 작품 오션스 11을
0: 아 이거 이제 네. 성공하니까 시리즈로
1: 계속
0: 네. 12, 13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마지막이 8 이렇게 네. 네. 네. 네, 이렇게 가는 네.
1: 근데 11, 12, 13까지는 재밌어요. 재밌게 그냥 쭉 보실만한 작품이고 네. 근데 1편이 이제 2001년작 오션스 11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맷 데이먼 이 세 사람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얼굴을 네. 너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0: 아니 이제 조지 클루니는 네.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잘생김인데 네. 나이 들어서도 되게 커피 네. 광고랑 보면 그렇죠. 되게 멋있게 중후한 이제 네. 딱 그 중년 남성의 그 멋있음이 있는데 네. 맷 데이먼하고 브래드 피트는 애기예요.
1: 네.
2: 너무 네.
0: 너무 어리다 못해. 그러니까 너무 아니, 젊다가 아니라. 네. 애기네.
2: 네, 대학생 보여요. 네.
0: 너무 어려가지고 미쳤어요. 아니 좀 완전 애기애기하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그래서 그 눈뽕을 맞는 게 한 네. 20년. 와,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2: 네.
1: 근데 거기 충격적이에요. 줄리아 로버츠.
0: 네,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
2: 너무 좋아해요.
0: 네.
1: 그러니까 최절정기를 이제 막 지나서 네. 약간 꺾이기 시작한 줄리아 로버츠.
0: 그러면은 그 귀여운 여인 딘인가요?
1: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앤디 가르시아 악역으로 나오는 앤디 가르시아가 이 포커판을 라스베가스에서 몇 개의 이런 그 그룹을 가지고 있는 한 3개 정도의 포커판을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지 클루니가 첫 장면이 출소를 하는 장면이에요.
0: 네,
2: 네.
0: 일종의 가석방이죠,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예. 가석방 시험을 여러 번 테스트를 했던 것 같고 마지막 가석방에서. 오히려 내가 나와서 뭐 대단하고 뭐 이렇게 내가 죄를 용서를 받고 싶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담담하게 이게 뭐랑 겹치냐면 쇼생크 탈출에서의 네. 그 흑인, 이 사람들의 네. 가석방 네. 테스트랑 네. 겹쳐지는 장면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영화 좀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쇼생크 탈출에서의 그 느낌 기억하시죠? 네. 라는 느낌으로 이 첫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석방 테스트에서 그냥 심드렁하게 대답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찍 출소를 하게 됐는데 일찍 출소를 하고 나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범죄자입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이 조지 클루니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 지금 국경 아 저기 원래 넘어서야 될 위수 지역을 넘어서는 거라고 내가 고발할 거야.
0: 왜냐면 가석방 상태니까요. 네, 가석방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1: 해당 줄을 넘어가면 안 되고.
2: 네, 네 맞아요.
1: 몇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0: 보고해야 되고
1: 본인의 동선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이제 어기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의 출소부터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라는 걸 확실하게
0: 아니
1: 보여줘요.
0: 그렇게 용감해도 돼요? 가서
1: 그러니까요.
0: 다시 금방 잡혀 들어갈 텐데.
3: 맞아요.
1: 한국 같으면 네. 미수지역을 벗어나면
0: 뭐 말도 안 되잖아요.
3: 바로 다시 들어가죠.
1: 네. 바로 출동을 하는데 네. 이제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네. 쫓겨도 며칠은 아.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0: 아니 잡히는데 며칠 걸리니까
1: 잡히는데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은 결국은 도박장을 터는 거예요. 도박장 네. 금액을 네. 터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11명이고 11명의 사람에 각각의 임무를 줘서
0: 그것도 한 군데만 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려 세 군데 카지노를 네. 아니 진짜 또
3: 그런 생각을 해요.
0: 정말 한 군데도 힘든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1: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이 세 군데의 돈이 한 곳으로 모인
0: 네. 모이니까 네. 모이니까 막 그렇게 쓴 거 털면은 되지 된다. 않을까. 그래도 예. 그래도
3: 와 이거는
1: 그래서 재밌는 건 네. 이제 각각의 역할이 뭐냐면 조지 클루니가 이 팀장으로서의 어떤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기획과 총괄을 다 담당하지만 세부적인 그 내용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 사건을 망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줘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지금 잘 사귀고 있던 전 여친인 줄리아 로버츠를 찾아가서 일부러 이 앤디 가르시아를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출소한 후에 나타난 전 남편, 전 남친의 느낌을 주니까 앤디 가르시아는 너무 짜증이 나죠.
0: 그렇죠.
3: 나죠.
1: 내가 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전 남친,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식사 자리도 방해하고
3: 테이블에 앉아버려요.
1: 네. 그리고 저렇게 불쾌하게 구는 녀석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들이 시켜서 쫓아다니게 합니다.
3: 네.
1: 동선 파악하게 하고
3: 네.
1: 그리고 나중에는 가둬놓고 때리게 합니다.
3: 네.
1: 근데 그게 이 조지 클루니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금고를 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다 밑작업이었던
3: 그래.
0: 거죠.
3: 네. 네.
1: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이제 브래드 피트는 군대로 얘기하면 상병급이에요. 뭐냐면 대장이 없어도 이 소대가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
0: 아, 상병이 그런 거예요?
1: 네, 상병이. 네. 이 부대에서는 완벽하게 익숙하지만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지는 못하는
0: 위에 병장도 네. 병장도 있고 네. 하니까 네.
1: 부대표 부원장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혼낼 때 이 사람이 혼내요. 누구를 혼낼 때
0: 일병 이병을 네. 혼낼 때
1: 네. 네.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사람들 관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손이 가장 빠른 사람 소매치기 역할로 맷 데이먼을 캐스팅을 해요.
0: 네.
1: 근데 맷 데이먼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유명한 소매치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고 소매치기의 아들로서 컸으니까 이 사람은 웬만큼 도둑으로 유명해져도 네가 누구 아들이라며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나 진짜 잘 훔치는데. 나 진짜 나 잘 훔치는데.
0: 내가 아버지보다 못할 게 뭐 있어.
1: 뭐 있어.
0: 내 실력이 얼마나 네. 뛰어난데 막 이런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3: 그럼요.
1: 그걸로 이 사람을 긁어서.
0: 네.
3: 네.
1: 긁혀서.
0: 네. 맞아요.
1: 긁혀서 압류하게 돼요.
3: 내가 치밀하네요. 치밀하네요.
1: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리에서 일탈하려고 하면 자꾸 아빠 얘기를 해주는데.
3: 오, 네.
1: 이 맷 데이먼은 그래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워낙 큰 바람에.
0: 그리고 얼굴 보고 있으면 네. 너무 애기고 어려가지고 사고 칠 것 같아요.
1: 사고
0: 아직
1: 네.
0: 무슨 청소년기가.
3: 불안해요.
1: 불안해도 안 보고. 눈도 안 보고 만져도
0: 전혀 불안해. 불안해가지고. 뭐
1: 계속, 그래서.
0: 사춘기 막 무슨 청소년기 같아요.
3: 맞아요.
1: 기계를 담당하는 어떤 멤버가 이 어딘가의 연구실로 가서 모든 전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큰
3: 네,
1: 일종의 전기 무기인데
0: 네.
1: 이쪽에서는 연구 기계인
0: 네.
1: 물건을 하나 훔쳐야 되는데 맷 데이먼에게 너는 잠깐만 여기 차를 지켜줘. 너는 할 일이 차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사이에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잘 훔치는데. 내가 훔치는 거
0: 왜
1: 짱인데.
0: 왜 말을 안 들어요. 꼭 그렇게 뭐 작전을 하고 있는데.
1: 내가 훔치는 거 짱인데 하고 혼자 단독 행동하다가 걸려요. 걸려서 쫓겨. 쫓기는데 결국은 이 브래드 피트와 함께 있는 다른 팀들이 이 맷 데이먼을 구해주게 되거든요.
0: 에이.
1: 내가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0: 네.
1: 사람이 맷 데이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줄리아 로버츠의 마음까지 돌리게 돼요.
0: 네.
1: 줄리아 로버츠는
0: 조지 클루니인데.
1: 전 부인이고
0: 조지 클루니인데 마음이 돌아서죠.
1: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지를 확인합니다. 줄리아 로버츠에게 있기로 한
0: 에이.
1: 그리고 본인도 반지가 있어야 되고 결혼 반지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쭉 가면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이 앤디 가르시아를 속이고.
0: 네.
1: 근데 속이는 과정도 보는 우리도 좀 어? 이게 그거야?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3: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1: 관객도 속이고 이 앤디 가르시아도 속이면서 결국은 돈을 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터는 게 아니에요. 딜을 해요. 딜을.
3: 네.
1: 우리가 물고 돈을 훔친 건 맞아. 근데 아이고. 우리는 정문으로 나갈 거야.
3: 네.
1: 근데 너는 쫓아오겠지. 그럼 우리는 불을 지르겠지. 그럼 불을 지르면 넌 돈 나머지 가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내주고 당당하게
0: 보내줄 수밖에 없죠.
1: 당당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3: 얼굴을.
1: 근데 이것도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3: 네.
1: 이것도 실제 돈을 터는 과정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점이 재밌어서 아 진짜 돈은 그렇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앤디 가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아, 다음 편이 나오겠구나.
3: 네.
0: 그래서 이제 트웰브로 썰팅. 그럼 누가 이렇게 더 추가돼서 배우가 추가되죠?
1: 아, 추가되는데요. 트웰브에서는 네. 앤디 가르시아가 아마 이 일원으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0: 예.
1: 그리고 경찰인 그 되게 유명한 여성 배우인데 그 배우 경찰이 이 금고털이범들을 쫓으면서 도와주는
0: 오히려
1: 쫓으면서
0: 도와주는
1: 그 여자 배우 이름이 되게 유명한데요.
0: 네.
1: 예쁜 여자 배우가 이제 트웰브에 네. 나옵니다. 네.
0: 아마 여러분 보시면
1: 바로 압니다.
0: 바로 아는 네네.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트웰브에 어떤 배우가 추가가 됐는지 예.
1: 캐서린 제타 존스.
0: 오! 아, 네.
1: 캐서린 제타 존스가
0: 그 레이저 넘어가는
1: 네네네.
0: 그 유명한 영화 네. 뭐죠? 그 캐서린 제타 존스 하면 그 생각나잖아요.
1: 아, 맞아,
0: 그 몸에 탁탁 달라붙는 네. 슛도 있고
3: 이렇게
0: 그 넘어가는 네. 숀 코너리하고 나왔던 네 캐서린
1: 제타 존스.
0: 그런데
1: 캐서린 제타 존스가 브래드 피트와 사귀면서
0: 네.
1: 이 팀을 조력하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0: 예.
1: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0: 보니까 2027년에 예. 프리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
0: 예.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게 네. 오 그러면 진짜 프리퀄을 만들고 있다는 뜻인지 네. 만들겠다는 것인지 네. 내년 이야기니까 일단은
1: 그래서 네. 맷 데이먼의 그 애기애기한 얼굴 얘기하셨는데
0: 네.
1: 브래드 피트는 몸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호리호리합니다.
3: 네.
1: 정말
0: 너무,
1: 예.
0: 너무 말랐
1: 예쁜 네. 그러니까 예쁜
0: 이게 예.
3: 그러니까 미소년 느낌도 나고
0: 네. 아, 진짜 너무 애기
1: 그때가 트로이를 네. 찍을 때였거든요.
0: 아니 트로이에서는 예. 그렇게까지 마르진
1: 완전
0: 않았는데
1: 네.
0: 트로이에서
1: 이제
0: 근육 딱 근육만 있는
1: 네. 네. 더 말랐어요.
0: 근데 여기서는 진짜 네. 얼굴도 너무 애기 같고
3: 배우 보는 재미가
0: 아 그럼요. 이게 오센스 11이 11 네. 배우 보는 재미예요.
1: 너무
3: 아니
1: 솔솔하죠.
3: 이게 그래서 저는 네. 우리나라 도둑들이 너무 네. 생각이 네. 나는
0: 네.
3: 거예요.
0: 네. 맞아요. 네.
3: 너무 딱 생각나고 겹치고
0: 딱 한국판 오센스 11이라고 볼 수 예. 있어요. 여기 뭐 김수현, 전지현, 뭐 김효수, 네. 이정재 막 이러잖아요.
3: 네.
0: 딱 오센스 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이아몬드 뭐
3: 네.
0: 태양의 움직이. 눈물인지 그 어마어마한
3: 네.
0: 크게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네. 거니까요.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멤버 중에 누군가는 속고 속이고
1: 네, 그 안에서 배신이 예. 일어나고
3: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의 반전이 있고 뭐 이런 네. 것들.
3: 예. 근데 도둑들 같은 경우는 막 액션씬도 많이 나오고
0: 예.
3: 그러는데
0: 네.
3: 이 영화는 잔잔하게 꾀부리면서
1: 네.
3: 보는 네. 약간 크리스마스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맞아.
3: 재밌게
0: 근데
3: 봤어요.
0: 약간 머리 쓰는 네. 액션이 아니고
1: 그래서 11만 보려고 했는데
3: 안 끝나는 끝까지 가게 되는
1: 됩니다.
3: 재미가 네. 있죠.
0: 근데 트웰브 썰틴은 약간 혹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1: 트웰브까지는 괜찮아요.
0: 근데 썰틴이 좀 많이
1: 예, 죽으면서 예, 아쉬웠죠.
0: 그때 이제 혹평을 아무튼 어떤 시리즈에서 굉장한 혹평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들
1: 맞습니다.
0: 거면 뭐하러 만들었냐 막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러면 오션스 에이스는 오히려 괜찮았네. 2018년에
1: 오히려, 예,
0: 나왔는데
1: 재밌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0: 예. 네. 아무튼 썰틴이 가장 좀 혹평을 받은 네. 네.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벌써 이 영화가 25년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3: 2001년에 나왔죠. 네. 이 영화가.
0: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는 네. 정말 전성기인 거.
1: 네, 네. 최전성기.
0: 예. 맷 데이먼과 브래드 피트는 너무 네. 애기 같고. 예.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아, 그러면
3: 오.
0: 16 뭐 밀리언 뭐
1: 네.
0: 야, 영어는 숫자 있는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걸 훔치자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 어마어마한 엑스의
3: 네,
0: 돈을
3: 네.
0: 앞에 그 조지 클루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3: 네.
0: 예. OST 잠깐 만나보시죠.
1: 네.

0: 음악도 딱 진짜 네. 경쾌하면서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막 속고 속이는 네. 네 그런 게 있네. 이런 뭐 도둑들도 그렇고 이렇게 OST들이 딱 들으면 네. 네. 딱 느낌이 있어요.
1: 느낌
0: 예,
1: 있어요.
0: 이렇게 네. 막 사기치고 이런 네. 영화들이 예. 진짜 이런 류의 영화가 워낙 많아서
2: 그렇죠.
0: 그렇죠? 네. 예. 해외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오늘 속이는 영화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안나 그리고 오션스 11.
2: 네. 네.
0: 저는 어떤 영화를 가지고 왔냐. 아 바로 이 영화입니다. 프레스티지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네. 마술 영화. 네.
0: 마술 영화입니다. 마술 영화. 이 영화가 몇 년도 작품이냐면 우리나라에 개봉한 게 2006년.
1: 네.
0: 2006년.
1: 20년 됐어요.
0: 예. 미국에서는 10월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1월에 개봉을 했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입니다.
1: 네.
0: 뭐 믿고 보는.
1: 네.
0: 그리고 거기에 휴잭맨과 크리스찬 베일의 미친 연기력을 볼 수 있는
1: 네. 스칼렛 요한슨도
0: 네네네. 나오고요. 이 영화는요. 경쟁자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료였다가 네.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경쟁자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경쟁자가 된 후에는 내가 제 마술을 뛰어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1: 네, 이기고 싶죠.
0: 이기고 싶은 욕망, 특히 마술의 경쟁이 심하니까.
1: 네.
0: 그러면서 둘이 파국으로 치닫는.
1: 네.
0: 네. 근데 그 안에 반전이 계속 나오는.
1: 네.
0: 정말 매력적인 네.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가 아니고 이거 몇 년도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그러니까, 40년대, 네. 뭐 50년대, 그 테슬라 얘기가 여기 이제 처음 테슬라가 네. 이제 전기 막 네. 개발하고
1: 에디슨
0: 그때
1: 얘기도
0: 에디슨
1: 나오고요.
0: 얘기 나오고 할 때니까 30~40년대 뭐 네. 이렇게 되겠죠.
1: 맞아요.
0: 예.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그 파국으로 치닫는지. 근데 놀라운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2: 네.
0: 이 영화는 저는 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게 보셔라.
2: 아, 그렇죠.
0: 네. 이 영화는 무조건 봐야 돼요.
1: 눈을 뗄 수가 없어요.
0: 설명하고 이렇게 할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네. 봐야 되야만 하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 얘기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레스티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
2: 네.
0: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명예,
1: 네.
0: 뭐 품격, 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술에서는 좀 다르답니다. 이걸 세계
1: 단계가 있죠.
0: 단계가 네. 있어서
2: 그게 오프닝에 설명하는
0: 네, 그거 바로 네. 그겁니다. 네. 플레이지가 이제 설정 소개 부분, 턴 반전 부분,
1: 네.
0: 그리고 프레스티지가 이제 결말 부분
1: 네.
0: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술의 결말에 이제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칼로 막 다 난도질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짠 나타나면 네. 막 박수 치면 호응하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프레스티지라는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끔찍한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결국에 박수를 받는 그 결말을 그 향해서 결말. 가는 그 마술사들의 어떤
2: 네.
1: 숙명 같은
0: 숙명 그 다음에 생애
1: 네,
0: 어떤 비극
1: 없는.
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통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프레스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백희 씨가 말한 대로 영화 전반부 이제 그게
1: 네.
0: 네. 왜 저걸
1: 나오죠?
0: 왜 저걸 설명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1: 네.
0: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네. 아.
1: 그래서
0: 이거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이래서 프레스티지고
2: 네.
0: 마술사의 정말 비극적인 운명이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시대인데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1: 네. 많아요.
0: 서로 처음에 이제 서로 충격적인. 그러니까 맨 처음 충격은 그 물속 그 수조에 갇혀서 탈출하는 그,
1: 네, 그 마술.
0: 마술에서 결국 사고로
1: 네,
0: 아내를 유지민의 아내가.
1: 네.
0: 사망하게 되는 장면. 그 장면도 충격적인데, 이제 그, 둘이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동료였다가 딱 떨어져, 완전 등지게 돼서 이제 따로따로 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2: 네.
0: 권총마술을 선보이고 있는 그 장면에서 휴잭맨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 네.
0: 저한테 총을 쏴보실 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짜여 있잖아요.
1: 그렇죠. 그 총알을 총알을 만들잖아요.
0: 근데 휴잭맨이 딱 진짜 쏴버려요.
1: 네.
0: 그래서 손가락을 네. 잃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정말 네. 위험하죠.
0: 그 장면도 되게 충격적이고
1: 예. 그러니까 당시에 마술이라고 하면 되게 위험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저는 마술이라고 하면 되게 처음부터 즐겁고 그냥 눈 속임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러는
0: 그냥 이렇게 예를, 예를 들면 그냥 카드 마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유쾌하지 위험하지 네네네네. 않잖아요.
1: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뭐 동물도 죽게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네. 죽을 네. 수밖에 없고
0: 여기서도 그 새장 그런 거 나오잖아요.
1: 네, 나오고 네. 네. 사람도 다칠 수밖에 네. 없고 다칠 수도 있는 걸 감수하면서 하는 거였구나를 이 영화 보면서
0: 맞아요.
1: 생각하게 됐어요.
0: 금방 말한 것처럼 그 뒤에 이제 휴잭맨이 그 아내를 잃은 그 어떤 트라우마를 좀 딛고 다시 이제 공연을 시작하니까 옛날 기술자가 찾아와서 도와주잖아요. 네.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다 네. 이러면서 또 새장 그 마술을 다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또 이번에는 크리스찬 베일이 나타나서 똑같이 복수를 합니다.
2: 네.
0: 그래서 다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둘이 더 갈등이
2: 그렇죠. 네.
1: 심화되죠.
0: 심화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순간이동 이게 결국 이제 지금 가장 마술 그 시대에는 네. 지금이야 이제 많이 흔해졌지만 그 시대 마술에서의 궁극의 경지는 순간이동이었나 봐요.
2: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걸 모든 마술사들이 하고 싶었나 봐요.
1: 하고 싶죠.
0: 근데 그걸 크리스찬 베일이 성공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1: 네. 너무 멋지게.
0: 봤더니 진짜 성공한 거예요. 휴잭맨. 아, 쌍둥이를 썼겠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막 그런데 휴잭맨이 내가 봤는데 한 사람이었어.
1: 너무 똑같다.
0: 그건 쌍둥이 아니야.
2: 네.
0: 한 사람이었어. 막 이러니까 이제 휴잭맨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1: 너무
0: 내가 이걸 네.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2: 어떻게 해야 돼요?
0: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그 테슬라를 만나게 우연히 테슬라를 만나게 돼서 그 전기를 가지고
1: 네.
0: 분신을 만들어.
2: 그러니까요.
0: 심지어.
2: 네.
0: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그 스포일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왜냐면 충격적인 스포일러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0: 여기서부터 진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진짜 선배님 말씀대로 네. 보셔라. 네. 라는 말이 나오죠.
2: 네.
0: 그러니까 이게 현대 마술 예를 들면 Now You See Me는 진짜 와. 진짜 경쾌하잖아요.
1: 네,
0: 너무 유쾌하고 경쾌하고
1: 신나고.
0: 막 누가 없어졌다 사라지고 막 비행기가 네. 나타났다 없어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도 위험하지도 않고 뭐 무섭지도
1: 즐겁고.
0: 않고 오히려 그냥 즐거워요. 네. 프레스티지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1: 잔혹하다는 느낌이 들
0: 이
1: 정도로
0: 연출하는 놀란 감독의 네, 네. 그 조명을 쓴 것도 굉장히 어두워요.
1: 맞아요. 색감 뭐 감성. 네,
0: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네. 그 심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어둡고 색감 자체도 굉장히 어둡고 조명도 아주 어둡게 썼고요.
2: 아, 그 손가락 이를 때도요.
0: 어우.
1: 네. 아이고.
2: 그 뒷얘기 나누고
0: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1: 아이고.
2: 일부러.
0: 네.
1: 네. 아이고.
2: 일부러.
1: 네.
0: 그리고 네. 이 분신을 네. 이제 아, 이것도 정말 네. 스포일러가 자꾸 나올 것 같은 네. 제가 입이 너무
1: 큰 놀라야 돼요.
0: 아이고, 선배님. 놀라야 돼요.
2: 이거 뭔가 이 뒤쪽 얘기는 SF 판타지처럼.
0: 네, 맞아요.
2: 이게 가능해?
0: 그리고
2: 불가능한
1: 진짜
2: 거 아니야?
1: 진짜 그냥, 않아요.
0: 그냥 너무 너무 놀라우면서 충격적이고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2: 그러니까요.
0: 이 마술을 네. 위해서
1: 진짜
0: 이 프레스티지를
1: 네.
0: 위해서
1: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 메멘토 때도 너무 놀랐는데 네. 또 놀랐어요.
2: 그냥 쓱 지나가는 대사도
0: 네.
2: 놀라운 게
0: 네.
2: 중국인 그 사람을 보고
0: 첫 부분에 네. 네.
2: 평생을 네. 연기한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2: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0: 네.
2: 보기에는
0: 네. 발을 저는 발을 네. 좀 심하게 저는 네.
2: 진짜 연기는 저런 거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쓱 하고
0: 네,
2: 지나가거든요.
0: 네, 네.
2: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전편에 흐르는 그
0: 맞아요.
2: 마술을 위해서
0: 그 굉장히 중요한
1: 네,
0: 문장이에요.
1: 네.
2: 마술을 위해서라면 인생을 걸어버리는 네, 사람이니까 네, 네, 네, 이게 결국은
0: 네.
2: 예.
1: 저 정도가 돼야 네. 성공하나 봐요.
0: 선배님. 네.
2: 근데 우리 진짜 생활 속에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 네. 우리도 한국인에게도 한국적 정서로서 마술사를 처음 보시게 되는 것들 각각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1: 네.
2: 한국에서의 마술은 차력과 같이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0: 네.
2: 그래서 차력은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에요.
0: 네.
1: 네.
0: 몸을 쓰고 희생이 너무
2: 힘들게.
0: 진짜.
2: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0: 맨날 부상당하고
2: 네, 진짜로 다칠 거라는 위험을 내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0: 네.
2: 감탄하기도 하고
0: 네.
2: 놀랍기도 하고
0: 네.
2: 짠하기도 하고.
0: 네.
2: 예. 또 그분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경우들이
0: 맞아요.
2: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0: 네.
2: 이게 동경과 놀람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0: 네.
2: 이 공연
0: 네.
2: 모습을
0: 차력쇼.
2: 우리는 어렸을
0: 네.
2: 때 되게 본 것 같아요.
0: 네.
1: 네. 네. 네, 맞아요.
2: 근데 그거의 심화 버전. 이 영화는 완전 심화 버전.
0: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안에 그 이제 여인과의 사랑이 들어가는데
2: 네.
0: 그 사랑마저도 다 마술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2: 그렇죠.
0: 그걸 보면서
2: 지극적이에요.
0: 너무.

0: 중국인 마술사는 발 저는 게 평생의 연기야. 네. 거기서 다
1: 그냥 끝난 거.
0: 끝난 거예요.
1: 메시지.
0: 그러니까 나도 다 걸고 연기해야 돼. 네. 나한테 사랑도 걸. 없어. 네. 그 여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마술을 위한 연기일 뿐이야. 네.
1: 그런 메시지인 거죠.
2: 딸은 사랑했을까요? 그 아버지로서 아, 딸은 그러니까요. 그 생각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0: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 사라를 만나서 딸을 네. 얻거든요.
2: 딸을 낳죠. 감옥에서도 딸 데려와라 네. 막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0: 아유 감옥에서 나와서의 그 마지막 장면도 충격이
2: 네. 네. 계속 이어지죠.
0: 아, 이 영화는 진짜 그 반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1: 저는 그 이 영화 때문에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이 네. 좀 싫은 느낌이 들어요.
2: 아, 네.
0: 그게 이제 네. 뭐 이게 네. 이루어져라 뭐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죠
1: 네.
0: 맞죠?
2: 네. 네. 네.
0: 이루어져라.
1: 네, 우리말로는 네, 뭐 연애로 참게 네, 뭐 이런 이런 건데. 와, 그 반대로 쓰이잖아요.
2: 네. 네.
0: 진짜 그러네요.
1: 네. 네.
2: 이제 딱 보시면 아브라카다브라 딱 나올 네. 때 또
1: 싫어요.
2: 네. 청취자님들도 생각날 것 같아요.
0: 네. 그 이 두 사람의 연기.
1: 네, 대단하죠.
0: 휴잭맨과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 아, 놀란 감독이 왜 네. 캐스팅했을지 왜 했는지
2: 알겠죠.
0: 예.
1: 그리고 휴잭맨이 아, 네. 이제 나중에 그 위대한 쇼맨의 쇼맨이
0: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휴잭맨은 너무 맨날 막 그 막 이기고 싶어가지고
2: 네, 안 달라 있죠.
0: 안 달라 있고 거기 막 올라서 복수해. 맞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근데 늘 져. 늘 지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네,
2: 안년
0: 그, 있잖아요. 그 연기를 너무
1: 너무 잘했습니다.
0: 잘했고 크리스찬 베일은 늘 한 수 위에 있는 듯한
1: 네.
0: 막 몇 수를 막 네. 내다보고 있는 듯한
2: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0: 여유로운 심지어 여성들한테도
2: 예. 네.
0: 네? 그래서 뭐 그 스칼렛 노한센 하며 자기 네. 아내인 사라 하며
1: 맞아요.
0: 뭐 이런 그래서 아 휴잭맨이 진짜 미쳐버리겠구나. 크리스찬 베일만 보면 늘 열등감을 느끼고
2: 맞아요.
0: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이길 수 있지? 막 그
2: 생각.
0: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막 그 테슬라를 찾아가서 그런 장치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장치를 부숴버려라. 반드시 부숴버려라라고 쪽지를 남겨놓고 갔는데도 그걸 계속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지 못하고.
1: 네.
0: 결국에는 그걸 계속 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신이
2: 네.
0: 파괴돼가는
2: 네.
0: 그 과정을 겪을 텐데 그걸 아니까 테슬라는 이 장치를 부숴버려라
1: 맞아요.
0: 라고 했을 텐데 위험하니 부숴버려라
1: 병이 된
0: 네.
1: 상황이죠.
0: 결국엔 너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라는 걸 알 텐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쓸지를 아니까요.
2: 네. 네.
1: 근데 그럼에도 그 기계가 얼마죠?
0: 네.
1: 요즘 거기, 테슬라 값 정도 하나요?
0: 네.
2: 비쌌을 것
0: 왜냐하면
2: 같아요.
0: 되게 어마어마 돈을 많이 주고 네. 막 했다 그런 게 나오니까.
1: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철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그 복제 기계에 대한 얘기가 당시에는 정말 마법 같은 마술 같은 이야기였겠지만 이렇게 인간이 빨리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는 1890년대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1890년대 인간들이 2026년의 인간들을 보면 모두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삶을
2: 느낌이
1: 네, 너무 빨리 움직이고 한 시간 만에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
2: 이게 말이 돼?
1: 저기 있는 사람이랑 내가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0: 있다고?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시대를 네, 네. 건너서 생각해보면
2: 맞아요. 꿈 같죠.
1: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착은 어떤 식으로든 현실이 됐고 예, 누군가의 집착과 과학이 만나면
2: 네. 기적적인
1: 그때는,
2: 일들이
1: 예,
2: 일어나요.
1: 말도 안 돼. 1890년대 어떻게 얼굴을 보고 네. 저 멀리 떠나는 네. 사람과
2: 통화를
1: 대화를
2: 하고.
1: 합니까?
2: 네.
1: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면도 있겠다. 어두운 면은 우리가 봤지만
2: 네.
1: 감정의 면으로는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네. 사회의 어떤 문화의 변화까지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 그래서 테슬라라는 인물을
2: 넣은 것 같아요.
1: 넣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 집착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0: 네. 네. 네.
1: 오히려
0: 결국에는 때로는 그 집착이
1: 네.
0: 엄청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도 네. 하니까요. 네. 예.
1: 그래서
2: 맞습니다.
1: 실제 키워놓은 게 아닌가.
0: 예. 실제로 이렇게 맛을 좋아하세요?
2: 저는 어렸을 네. 때 그 네. 키트를 샀어요.
0: 어머, 어떤 거였어요? 뭐
2: 멀리네 무슨 마술 박스 뭐 그런 거.
0: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홈쇼핑에서 너무 네. 많이 팔았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것만 보면 사달라고 하는
1: 거. 그걸로
2: 공을 뭐 세 네. 개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딱 두 개만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속임수를 막 이렇게 빨리 하는데 그 어른들이 그 아이들 재롱 잔치처럼 재롱 보는 재미에 막 속아주는 재미에 많이 이제

0: 매출이 올랐다. 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저 그 맛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나중에 한번 배워서 해주시면 안 돼요? 어. 그 한번, 공 중에 네. 스펀지 공처럼 생긴 게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코에 끼울 수도 있거든요. 네. 저글링을 하다가 아, 네. 코에 끼우기도 하고
0: 아, 네. 맞아요.
1: 사라지요. 사라졌는데 네. 어디서 이렇게 쓱 날아가는
2: 거. 그러면 네. 그럼 우리 동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싹 숨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네. 할, 네. 그 연습하고는 이러면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1: 모르겠는데요.
0: 할 수 있어요.
2: 할 수 있어요?
0: 요즘에 아, 네. 학교에서도 네.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좀 아, 여유로워지면은 네. 마술 선생님을 초빙해서 네. 그런 걸 가르쳐 준대요.
2: 아, 아주 간단한 것들.
0: 네, 간단한 거.
2: 뭐 동전 사라지게 네. 하는 마술.
0: 네.
2: 뭐.
0: 그리고
2: 재밌겠다.
0: 고리가 두 번째 손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왼손으로 옮겨가고 오른손으로 옮겨가고 하는 그런 마술도 알려주고.
2: 왜 이게 고리가 이렇게 딱 고리를 채워놨으면 절대 안 빠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쫙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거.
0: 그럼 너무 귀엽죠.
2: 그런 거 너무 신기해서. 근데 금방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뒤에서 보면 마술은 다 보이나요?
1: 글쎄요. 가까이 정말 초근접할 때까지 가면은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 슬로우 아니면 네. 아니면 뒤에 가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0: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어요.
1: 네.
0: 맞아요.
1: 마술사의 손을 또 잘 관찰해야 되기도 하고. 예.
2: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연습과
1: 그렇겠죠.
0: 네, 노력이 필요하죠.
2: 이제 뭔가
1: 뭐 타짜 저, 수준의 연습이죠.
2: 밑장 빼기. 네. 밑장 빼기.
1: 근데 저는 그 돈이 복제되는 마술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2: 돈이요?
1: 네, 돈이 네. 뭐 여기에는 뭐 지갑을 보여주면서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돈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2: 막 화수분처럼 막 계속
1: 나오고 막 이면서도 돈이 나오고 카드로 요즘에
2: 아 요즘 맞아 카드로 다 하죠.
1: 돈으로 네. 막 그렇게 하기도 해서
2: 그 돈이 또 다 내 돈이면 좋겠고.
1: 그러니까요.
0: 네.
1: 마술사는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술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근데 위조,
0: 가짜
2: 위조.
0: 아, 위조 가짜 돈이라도.
2: 그 소품용 지폐들 네. 있잖아요. 1년 변호 똑같은 거.
1: 범위 그걸... 위법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2: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네. 제가 이제 프레스티지가 마술에 관한 네. 거여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매직을 준비해 왔습니다.
0: 오, 네.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 노래.
2: 괜찮죠?
1: 아, 좋아요. 진짜 매직이네요. 네.
2: 오늘 하루 마술가도 같은
0: 네.
2: 그런 뭔가 좀 환상적이고 어머 이런 일이?
0: 네.
2: 이런 기분 좋은 일이?
0: 네. 네. 좋아요.
1: 일단 날씨가 마술 같습니다.
2: 네. 네. 네. 이런 날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저는 네.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0: 강소리였습니다.

네, 9월 28일 월요일 명절이 지나고 나서의 방송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돌아야죠. 오늘은 놀자.

0: 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이었습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강용훈입니다.
0: 이제는 뭐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데. 아유, 명절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이게 또 한 소리인데.
0: 책만 보다가?
1: 아니요, 혼자 있잖아요. 그냥 뭐 집에 있었습니다.
0: 집에 그냥? 네. 책은 이번에 안 보셨어요?
1: 봤죠. 네.
0: 매달 어떻게 좀 뭔 일을 하나 만드셔야겠어.
1: 아니 지금 뭐 맡고 있는 직이 많아가지고 네. 이걸 연말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 뭐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0: 아니 한 달에 한번 뵈가지고 잘 지냈냐면 예 혼자서 책 봤습니다.
1: 아니 이번 9월은 사실은 좀 만남이 많아가지고 행사도 네. 많고 사실 많이 끌려 다녔습니다.
0: 회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 좀 뭐 재밌게 얘기하자. 예. 예. 아, 지금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 되면은 이제 9월 달도 이제 지금 마지막 월요일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준비한 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을 아시나요?
1: 예.
0: 여권 통문.
1: 예.
0: 그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오셨는데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 개화론이 등장해가지고 나라가 개화하기에서는 여성도 개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얘는 이제 우리 정통적인 유교 사상에서는 조금 어긋났다기보다도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관일 텐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저 개항 이후 그러니까 유길준, 박영호 등 개화 사상가들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는 여성의 권리 찾기, 그다음에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1886년부터 1890년대를 거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정신여학교 등 여러 여학교들이 연이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드디어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여권 통문 또는 여학교 설시 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0: 네.
1: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로 이때 당시에는 사람 이름을 밝히기가 그래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소사라는 뜻은 나이 든 기혼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기혼 여성들이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반 여성들이 예.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게 큰 거죠.
0: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일반 평민 예. 쪽에서보다는 양반 쪽에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여권 통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명 개화 정치를 수행함에 있어
0: 예.
1: 여성들도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0: 예.
1: 둘째 여성들도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셋째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 아.
1: 따라서는 이는 여권 운동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0: 네. 여권 운동이 태동이 좀 빠른 편이네요.
1: 예, 예, 예.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 서울, 서울, 서울.

0: 서울 서울 서울 조용필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88 올림픽 아마 그때쯤 교대에서 했었고 이때 또 이용이란 가수가 그 노래죠.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88년도가 좀 희망찬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여권 통문을 일단 발표하고 했다고 따로 실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후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 의가 있을 거고 이 평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실적으로 여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 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여 여학교 설립과 그다음에 여성 계몽 사업 두 가지에 진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립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1899년 2월 30명 정원의 순성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여성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학교로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교장은 찬양회 그 부회장이었던 김양현당이 맡았으나 1903년 김양현당이 죽자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학교가 소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권 통문은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됩니다. 여권 통문은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여권 통문의 날 128주년이 되었고 매년 9월 1일이 일종의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따라서 이제 그 시민단체, 그 다음에 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치권, 이런 데서 여성 관련,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0: 9월 1일 날이요? 네. 어, 저게 이제 보면, 이게 1876년이니까, 이때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1: 이게 이제 1876년 우리가 이제 그 하면, 그 강화도 조약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죠.
0: 그런데 지금 그 현재는 그 현재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제 황제국이었다. 조선 대한 제국 시절인 거죠.
1: 아니요 조선입니다. 조선.
0: 아 이때는 조선이고 좀 뒤에 이제 대한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경우는 근대화라는 게 이게 일이 여러모로해서 우리 스스로 했던 증거들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혹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근대화에게 옆나라의 도움 때문에 근대화 됐다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보면, 좀 너무, 가부장적이고, 부계 중심이고, 남성 권위주의 사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래도, 참, 자체적으로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1: 이게 앞에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제국은 1897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여성들의 그 인권선에 해당하는 여권 통문을 그것도 양반 여성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또 의의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조직도 만들었고 여성 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여학교를 또 설립했다는 거. 단지 돈이 어디서 많이 나왔겠어요.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학교가 소멸은 됐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그 근대화 시작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겁니다.
0: 굉장히
1: 또 올해가 이제 128년이 되었고 지금은 뭐 여성들이 요즘은 뭐 여성 남성 따지나요? 여성들의 활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참 자랑스럽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도 아마 88년도 근처 같은데 정수라입니다. 환희.

0: 네, 장수라 환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모두 가을에 덥소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기 헐버트
1: 예.
0: 회고록이라고 지금 했는데 저희가 헐버트 하면 뭐 선교사
1: 예,
0: 그다음에
1: 그죠.
0: 뭐 그냥 뭐 신신 뭐 학교에서 교육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 호모 헐버트인가요? 예, 이분이 어떤 활동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원래는 저그 호모 헐버트 요그 선교사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한글에 관련된 얘기만 하려다가
0: 예.
1: 이분이 그 조선에 머무는 20여 년 동안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0: 아,
1: 예,
0: 22년이라.
1: 20년.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그 해그의 특사 파견 그 건으로 해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 그 독립에 대한 그 활동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활동은 이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의 개화 물결 속에서 그리고 구한말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 8월달에 방송했던 것처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문명화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헐버트는 조선 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서양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 1886년 7월 4일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20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선교사, 교육자, 한글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독립운동가로서 한국의 문명화와 주권 수호를 위해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파견 사건 이후 일제의 박해로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과 함께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뭐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헤이그에 우리가 3명의 특사는 파견됐고 대미 미국의 특사로 갔어요. 이 활동과에 대해서 이때 당시 이거는 일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헐버트는 이제 조선에서 추방이 된 겁니다. 1949년 광복절을 기해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온지 일주일 만인 1949년 8월 5일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서거했습니다. 소원대로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헐버트 서거 다음 해인 1950년 3월 1일 그에게 건국 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이제 뭐 한국에 오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바로 서거를 해서 이때다 이제 나이가 86세.
0: 그분이 어떻게 보면 노구를 이끌고 오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1: 이제 이분이 조선에 들어온 거는 23. 3살 나이에 들어와서 20여 년 동안 활동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속 이승만 서재필과 함께 계속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활동을 합니다.
0: 뭐 어떻게 보면 뭐 인생 자체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보내신
1: 완전
0: 분이다.
1: 정확하게 박의주의자이십니다.
0: 그러시네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뭐 단편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한글 학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이제 호모 알버트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경공원에서 순한글로 된 교재를 만든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3인 필지라는 이게 지리서입니다. 근데 말은 지리서인데 세계 지리서인데 여기는 사회 문화 관련된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1889년 지리 사회 총서인 3인 필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를 저술하여 유경공원에서 교재로 썼습니다. 그는 한글을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 중에 하나라고 정의하였고, 조선인들에게 어려운 한자 대신 쓰기 쉬운 한글을 애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892년 한글, 우리 영어로 더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논문을 필두로 한글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인류사에 빛나는 업적으로 보았으며 1세기 훨씬 전부터 국제적인 신문 및 학술지에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특히 헐버트는 1896년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아리랑을 우리나라 최초로 체보하여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아리랑이 오늘날 세계의 노래가 되는 단초를 열었습니다. 또 그는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는 쌀과 같은 존재라며 아리랑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군밤타령도 오선지에 체보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악사에 양악보 시대를 가져오면서 전래 민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헐버트가 한국에 온 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헐버트 이분 그 행사를 몇 군데에서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헐버트는 지금 이제 얘기한 거, 정말 20년 동안 이분이 자, 한국에서 뭐 했는가, 아까 뭐 이거 한글 관련되고, 그 앞에 있는 거 관련된 것만 얘기했는데, 유경공원에서.
0: 예.
1: 우리가 보통 아는 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이 탈취해간 고종의 내탕금이 있습니다. 고종의 내탕금 전모를 최초로 밝힌 분이고, 또 고종의 침전에서 부침번을 썼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고종의 이제 대미 특사로도 활동했고, 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헐버트에게 부동산 등기문서를 가져와서 헐버트 명의로 일종의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이 개경에 있는 경천사 10층 그 석탑을 이걸 일종의 그 탈취해 갑니다.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걸 갖다 국제 여론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 석탑 반환을 촉구해서 결국은 이제 돌아왔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네. 선교사다, 뭐 학교를 같은 교사다가 아니라 지금 네. 어느 정도 그 언어에 대한
1: 예,
0: 깊이가
1: 예.
0: 굉장히 예. 깊으셨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어느 저 거의 뭐 언어학자 정도 논문까지 예. 발표하셨으면은.
1: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이 그 지리 이 책인 그 3인 필지를 쓰면서
0: 예.
1: 완전히 한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글 학자였어요.
0: 아.
1: 우리나라 그 한글을 연구 한글 학자하고 보다 더한 그러니까 그 우수성을 이미 이분은 알고 그 우수성 뭐 정확히 얘기하면 최초로 그 알린 사람이에요.
0: 그렇죠. 뭐 이제 저 그래도 예. 대외적으로
1: 예.
0: 어쨌든 이런 굉장한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초대를 했겠죠, 초빙을.
1: 예. 예. 집안 자체가 또 훌륭한 또 집안이세요. 아버님이 이미 헐버트가 오기 전에 미국 대학의 총장이었고.
0: 아. 예. 남다른 집안.
1: 예.
0: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게 박해주의자.
1: 예, 예. 완전한 박해주의자. 이제 이 헐버트 지금 현재 이번에 회고록을 옥성득 그 선생님이 쓰셨는데.
0: 예, 예.
1: 이분도 그냥 오랜 세월 미국에서 그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0: 예.
1: 번역해서 이제 이분이 해제를 해서 썼는데 책도 어마어마하게 두껍니다. 제가 사실은 헐버트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그 책보다 두껍고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얼마나 될까 사실 앞전에 제가 읽었던 그분도 헐버트 연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분하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계속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책을 한번 다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BTS 버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리랑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BTS의 아리랑을 선곡을 할까 하다가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서 1.5차원적인 말해놓고 좀 부끄럽네요. 지금 이제 다음 이야기는 조금 좀 슬픈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동 대지진이 이제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일본 도쿄이로는 칸토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지진입니다. 이때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 싹 트는데,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를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이때 이제 일본 내무성이 경찰서에 하더란 내용 중에 조선인들이 방어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더욱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헛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초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여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 근무를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죽창,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를 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 중에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않은 장음 발음 등으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한자로는 50엔 50전, 이걸 이제 일본말로 주고엔 고주센, 그런데 이걸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빨리 시키게 되면 주고엔을 추고엔 고주센,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지방에 특히 그 도호쿠 출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저 점령했던 아마미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의 발음이,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그 다음에 류쿠인, 우리가 말하는 오키나와요, 그 다음에 아마미제도 출신, 그리고 특히 일본인 도호쿠 출신들도 발음상의 차이로 조선인으로 오인받고 살해당하는 등 자경단의 학살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이게 좀, 참, 야만적인 시대 같아요.
1: 여기다는 제가 이제 내용은 이렇게 서술했지만, 뭐,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또이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것,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님이 책만 읽었냐고 해서, 다음 달에 제가
0: 여기를
1: 우리
0: 가십니까?
1: 청취자들한테 드릴 책을,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일항쟁기에 조선인들이 이제 박해받은 게 쉬우면서 우리가 핍박받은 그런 걸 갖다가 일종의 취재한 책이 있습니다. 올 이번 8월에 나온 건데, 이분도 한 30년간 그와 관련돼서 했고, 우리 저 둘이 그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갔던 그 지역이 바로 엄청난 사실은 출발지입니다. 우리나라 약탈의 출발지고. 그런데 그 보면서 사실은 이틀 동안 이책 그냥 보면서 그냥 읽히더라고. 이게 짜증나서 안 읽으려고 했어요. 그냥 부분 대강대강 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분 책을 보면서 사실 오늘 새벽 4시까지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그냥 좀 많이 이렇게 상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잠깐 깎고. 책, 내가 왜, 네. 이런 책 읽으면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싶어요.
0: 아, 그렇지만은 읽어야 될, 알아야 될 내용들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뭐 학자들이 할 일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눌까? 아니면 저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네. 이걸 조금 더 아예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네. 학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제 학살이 일어나고 보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정부에서는 본인들 네. 뭐 일본 자국민도 죽는 네.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걸 수습했는지 네. 예, 이런 것들 과정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일부 조선인들은 학살을 피해 심지어 경찰서 유치장까지 피신합니다.
0: 그게 제일 거기가 제일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1: 그런데 경찰서까지 자경단이 이제 쳐들어와 끄집어내가지고 학살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은 학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오히려 조선인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야쿠자. 야쿠자 등 비공권력 범죄 집단의 일부가 네. 조선인을 숨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일본 내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의 요주인 인물로 등록되어 있던 주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에 대한 학살 사건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사회주의자 오스키 사카에와 그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 그 일본 치안 당국은 그 조선인들과는 무관한 헛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경단의 난행을 난행이 이미 도를 지나쳤고 특히 수습한 관하였고 일본은 경찰도 가담.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점차 자경단의 그 만행이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개입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 비어를 공식 확인하였으나 피해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 조사하였으나 형식상의 조치였고 무죄 방면합니다.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학자 요시노 사쿠조는 2533명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김성학 학자는 6066명이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게 233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661명으로 조사되었고 올해도 103주년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추모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는 분들이 시민단체, 역사단체에 있는 분들이 딱 해갖고 저기 새벽에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 가갖고 추모 행사 끝나고 그 새벽 저 비행기 타고 바로 이렇게 오십니다. 24시간 안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따로 별도로 행사가 있고 일본 또 그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가 별도로 있고 또 같이 또 이제 몇몇 분들은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좀 행사가 지금 추모 행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일본에 그 살아있는 양심 있는 학자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분명한 그 요구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미조입니다. 너의 눈방울.

0: 너의 눈망울 정미조 피처링 존박이었습니다. 아,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마음이 무겁죠.
1: 네.
0: 아, 오늘 날씨도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1: 나가면 저 피디님 점심 식사하고
0: 예.
1: 오후에 그냥 어디서 가서 술 한잔 해야겠어.
0: 그러니까요.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어제 새벽까지 또 이런 책을 보시느라고 아예 무거워요. 좀 밖에 학술
1: 네.
0: 소식이 있으면 좀 즐겁게 좀 소개해 주시죠.
1: 학술 뭐 소식도 즐겁진 않습니다.
0: 오늘은 그런 날이라 생각하고 원래 9월 마지막을 이렇게 보냅시다.
1: 이제 그 9월 4일 날
0: 예.
1: 김철수 선생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0: 예.
1: 1986년에 서거하셨는데, 아무튼 서거 40주년 추모 사업으로 이 김철수 선생님 평전을 쓰시고, 아무튼 이분을 연구하고 이분을 직접 살아계실 때 구술을 이렇게 독화하고 했던 반명률 명예 교수님이 아무튼 주도를 해서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 참 이게 중요한데요. 가야의 심도와 치유의 길.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사, 우리나라 그 과거사 정리, 일종의 정리를 통한 전환과 모색, 이걸 위해서 강원대 학교에서 이틀에 걸쳐서 20여 명의 학자와 활동가들이 이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은 4.3, 그 다음에 11.9 여순, 그리고 한국전쟁,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또 국가폭력, 민간인에 관한 국가폭력, 여기에 또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연구가와 활동가들이 20명이 참여해서 과거사 정리였던 전원과 모색을 통해서 좀 치유의 길을 가야 한다. 예전부터, 이거는 뭐 제가 이분들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전부터 우리 이제 사회자님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안 하면 좀더 구구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9월 22일 날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이거는 뭐 오랫동안 이 연구를 계속해서 그 지역, 정확한 지역과 그 활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러, 옛날부터 여러 학자들의 노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크게 이걸 담아서

0: 자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예. 지금 50대 후반.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들이 한 40대 중반이나 40대 중반, 30대 후반 학자들도 여기 깨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어서도 그러겠지만 예,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더 젊은 학자, 소정 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그렇군요. 요즘 학주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치유라는 게 국가폭력이 했던 것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네, 예.
1: 그러면서 좀 빨리 이게 지금 돼야
2: 예, 예.
1: 편향되지 않는
2: 예, 예.
1: 역사로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 예.
1: 이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0: 아, 예.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그 연구하면서 이 연구학에 대한 하나의 어떤 동기가
1: 예.
0: 바로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큰 테마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해방 이전 바로 예. 이전과 이후 이게 관련된 게 중첩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학계를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사실은 근현대사 하면서 그냥 둥글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근현대 시대는 구분을 하고 가면서 이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뭐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뭐 계속 책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항상 가장 걸린 게 저는 사실은 한국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앞전에 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나왔던 4.3 여순 사건 그리고 더 가서 그 민간인 학살 사건 이제 그 뭐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집안의 삼촌 분인 유신과도 관련돼서 또 한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더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대학 다니는 시기에 우리가 6월 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저는 6월 항쟁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더 그걸 통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립의 지대 예, 그걸 좀 만들어서
1: 예.
0: 우리가 서로 이제 이 길을 좀 어떤 의식의 전환과 그다음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의 어떤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자님한테 제가 책을 이렇게 선물할 때도 그럴 때 그냥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은 아예 오래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제가 받았던 책들은 어째서 한 번씩 봐도 이걸 내가 사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왜냐하면 일부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실이었으면 저는 사실은 과감하지 뭐 책 사는 것 갖고는 저는 이제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값 받고 책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더 많이 보게 된 거고 사실 우리 또 사회자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또 친구들의 어떤 조언도 있었고 선배들의 조언도 있어서 더 많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0: 예, 그렇죠.
1: 국가 권력이 누구의 중심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역사를 전공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명확히 이게 뭐 무엇이 옳다 그러자는 말을 하시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0: 예, 예.
1: 명확히 기록을 하고
0: 예,
1: 그에
0: 그렇죠.
1: 대한 평가는 아 누가 내리는지 뭐 내릴 수도 있고 뭐 하겠다는
0: 예, 예.
1: 것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런데 예, 예.
1: 한쪽으로 편향되게 기록이 남기면 안 된다.
0: 아 예, 그렇죠.
1: 그렇죠. 예. 아 지금 이제 슬슬 오늘은 놀자.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내용이 이래서 그런지 제가 웃자고 한 얘기에도 예, 예. 별로 그렇게 웃기지도 않게 됐고
0: 예, 예, 예.
1: 다음 달 10월달이죠?
0: 예, 예.
1: 10월달 선물로 주실 그 전에 이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0: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꾸준히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주신 책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은 놀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게시판에 홈페이지나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늘은 놀자 팟캐스트도 있고요. 라이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 댓글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늦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신청곡도 전해드리고요. 사연도 읽어드리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자, 다음 달에 또 고심 해가지고 오신 책이 어떤 책이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 제가 오늘 이제 새벽 4시까지 그 이틀 동안 해서 읽었다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었다. 이재갑 그 작가가 30여 년 동안 일본을 자전거 타고 걷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분이 아주 사진작가였는데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돼버렸어요. 한 3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갔던 지역을 또 이렇게 갑니다. 변화가 됐고 우리 흔적을 찾아서 뭐 이걸 보면 참 일본인들의 어떤 집요함, 그들의 일종의 반성 없는 이 역사 인식, 이걸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알게, 아니,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0: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1: 예, 오늘 뭐 크게, 사실은 뭐 전라북도 역사, 전주 역사 관련된 거 묻게 하고 간단히 하려다가 9월 달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실제적으로 또 9월 달이 1939년 9월 1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할 거는 많은데, 아유,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일종의 역사와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북 역사 빠졌습니다. 다음 달은 꼭 집어넣어서 알리겠습니다.
0: 바쁜 와중에도 책을 그렇게 읽은 와중에도 잘하신 우리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요즘 아시안게임 하는데 여기저기서 기쁜 소식 많이 나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나라보다 개최국 그 나라를 이기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블랙핑크입니다. 뛰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out. Take me out. Take me out. Take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피트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다이어트, 근육질의 몸매, 건강, 그리고 여름 등 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은 피트니스의 열정을 가득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전주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오양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피트니스 열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오, 네, 좋아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헬스장에서 보내면서 수업도 하고 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이 직업이라기보다는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피트니스 열정을 안고 간다는 살아간다는 표현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0: 네. 365일 피트니스만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1: 네.
0: 네, 라디오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네. 긴장도 되고 걱정도 조금 됐는데 막상 스튜디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아, 분위기는 좀 괜찮은가요? 인테리어랑?
1: 네.
0: 네. 그 처음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 스튜디오 따뜻한 분위기라고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 네, 들어왔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0: 감사합니다. 에어컨 온도도 적절하죠?
1: 네. 시원해요.
0: 네, 네. 자, 오늘 방송에 출연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 네.
0: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1: 아,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지만 필라테스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준비하면서 친해진 언니가 필라테스 강사로 여기 방송에 먼저 출연을 하고 언니가 소개해줘서 좋은 기회로 출연하게 됐어요.
0: 네, 지난번 출연하셨던 필라테스 강사 문지윤님
1: 네.
0: 또 소개해 주셔서 오늘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리고 지금 PT.
1: 네,
0: 퍼스널 트레이너
1: 네.
0: 그 자격증도 있으시고
1: 네.
0: 두 개나 있으시네요.
1: 네, 두 개나 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네, 지금은 전주인 맞아요.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타지 전광 영광에서 왔어요.
0: 전남 영광?
1: 네.
0: 영광하면 굴비지 않습니까?
1: 맞아요. 굴비.
0: 영광 굴비 맛있습니까?
1: 네, 굴비 진짜 맛있어요.
0: 저만의 편견일 수 있는데 영광 군이죠?
1: 네, 영광 군.
0: 군민들은 실제로 굴비 많이 드시나요?
1: 네. 굴비집이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편하게 좀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어요.
0: 아, 굴비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1: 식당도 있고 굴비 파는 것도 많아서 저희는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0: 네.
1: 집에서 많이 구워 먹고
0: 사와서
1: 네.
0: 전남 갈 일이 있으면 영광군 꼭 한번 들려봐야겠네요.
1: 네.
0: 네. 자, 8, 9년 되셨다고 하셨죠?
1: 네.
0: 네. 그러면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덕진공원이 좋은 것 같아요. 전주가 도시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편하게 걷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아, 덕진공원. 네. 주 몇 회 정도 가시나요?
1: 저는 자주는 못 가고 시간이 날 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가는 것 같아요.
0: 사는 곳이 서신동이라 들었거든요.
1: 네.
0: 운동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서신동에서 충분히 걸어서도 운동 겸 갈 수 있잖아요.
1: 걸어서도 가고 차 타고도 가고 뭐 저녁에 잠깐 드라이브도 가고 그렇게 해요.
0: 또 요즘 다시 저기 뭡니까?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새로 단장하면서
1: 네.
0: 야경.
1: 야경 너무 멋있어요.
0: 밤에 그 나무로 만든 다리인가요?
1: 네.
0: 거기에 불빛들이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1: 네. 바다에 이제 비춰가지고 네. 저녁에 가면 너무 예뻐요.
0: 아, 저녁에 가시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낮에 가는 걸 선호하세요?
1: 지금은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지금은 저녁에 가는 걸 추천해요.
0: 그러네요. 오양미님과 지금 녹음 방송하고 있는 날이 8월 한 21일 정도 되죠?
1: 네.
0: 네. 아직 한참 더울 때여서
1: 네.
0: 덕진공원 간다면 저녁 때 가는 네.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본다는 깜빡했네요. 전남 영광에 사시다가 네. 전주로 오신 이유?
1: 아, 전주로 오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계기로 그 지인분이 소개로 이제 전주로 오게 됐어요.
0: 전주에 있는 지인분이
1: 네.
0: 피트니스 하고 계신 분이
1: 네, 맞아요.
0: 스카우트네요?
1: 네, 스카우트예요.
0: 아, 그만큼 잘 하고 그쪽에서 잘 하고 계셨으니까는 스카우트 당하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실력 있는
1: 같이 한번 해 보자. 네. 잘할 것 같다. 잘 맞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로 왔어요.
0: 몸값 비싸게 받고
1: 이제 앞으로 비싸게 받아간다는 가정하에.
0: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보디빌딩 대회 휩쓴 80살 몸짱 할머니입니다. 탄탄하게 잘 갈라진 근육이 마치 빚어놓은 듯 근사하죠. 올해 80살인 임종소 씨가 최근 열린 WNC 시그니처 보디 피트니스 대회 시니어부에서 비키니 부문 2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임 씨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은 뒤 재활을 위해 2018년부터 체육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 지 석 달 정도 지나자 체육관 측에서 보디빌더 대회 참가를 권유했고 지금까지 여러 대회 출전하면서 화려한 입상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이른바 몸짱 할머니로 유명해지자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나의 노년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이 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생각은 역시 핑계. 이 기세로 세계 무대까지 접수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오양미님은 전주 시민이자 피트니스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피트니스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네.
0: 완벽하게 준비해오셨다는 말씀?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트니스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피트니스란 무엇인지 혹시 정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 피트니스는 단순히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드는 운동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력이나 체력을 키우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가 피트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회원님들께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시거나 주변에서 자세가 좀 예뻐졌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 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트니스는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0: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0: 양미님 저기 정신도 건강하시죠?
1: 네. 운동하면서 멘탈이 엄청 좋아졌어요.
0: 그럼 이어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피트니스를 시작한 계기 정말 네.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원래 병원 행정직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운동이 직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0: 네.
1: 저는 자세도 안 예쁘고 체형도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굶어서 살을 빼는 것보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예쁘게 한번 몸을 만들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원래 처음부터 저기 네. 트레이너, PT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 네, 원래 병원을 다니면서
0: 네네.
1: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병원 근무자였어요.
0: 행정직 근무, 네. 먼저 사회 근무 활동 그걸로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이제 학교를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네, 일을 병원에서 했어요.
0: 그러다 취미로 이제 피트니스 하시다가 지금까지 이제 연결된 걸로?
1: 네.
0: 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쪽 운동 쪽에
1: 네.
0: 해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러면 저기 피트니스 하시기 전에 뭐 다른 운동이나 뭐 네. 취미로라도?
1: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헬스를 계속 좋아했고 관심이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병원 다니고 퇴근하고 트레이너 일을 하고
0: 네.
1: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했었어요.
0: 아, 병에?
1: 네.
0: 투잡을 하신 건가요?
1: 맞아요. 투잡했어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취미로 계속 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뭐, 본업 있고 뭐 피트니스든 다른 스포츠든 취미로들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이게 직업으로 이렇게 직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런 전환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 회원님들 운동도 알려드린 것도 너무 재미있고 또 회원님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일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확신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그만두고 아, 이제 트레이너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0: 그러면 네. 지금 현 시점에서
1: 네.
0: 병원에서 이제 사무직 근무했을 때와
1: 네.
0: 지금 이제 PT 강사로
1: 네.
0: 하고 계실 때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1: 저는 삶의 만족도는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해요.
0: 아, 지금 네. 하고 계시는 일?
1: 네.
0: 아, 수입 면에서도 좀.
1: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이야, 그럼 자기 천성, 그 천직을 만난 거네요?
1: 네. 저는 천직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자, 그럼 피트니스 강사의 하루 일과.
1: 네.
0: 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 운동도 하실 거고,
1: 당연하죠.
0: 뭐 루틴으로 하시는 운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회원분들
1: 네.
0: 뭐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1: 저는 회원님들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일과가 매일 조금씩은 달라요.
0: 네.
1: 뭐 아침 6시에 수업하시는 회원님이 있는 날에는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제 운동도 하고 회원님들 관리도 하고 또 이제 제 운동하면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0: 공부를 하시면 어떤 공부?
1: 회원님들마다 다 체형도 다르고 뭐 이제 뭐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0: 네네.
1: 그에 따른 또 공부도 하고
0: 아.
1: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0: 아, 맞춤형 이제 PT를 해주시는 거니까
1: 네.
0: 회원분들의 이제 체형이 어떻고
1: 맞아요.
0: 몸이 좀 어디가 불편하신가
1: 네.
0: 그걸 일일이 또 공부해서 알아야 또 이렇게 코칭하고 트레이너 할 수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그러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저기 일과가 몇 시에 시작되시는 거세요? 아까 아침에 뭐 네. 6시 말씀하셔가지고
1: 가장 빠른 날은 아침 6시 수업이에요.
0: 아, 그건 이제 그 회원분이 희망해서.
1: 네, 이제 회원님들하고 스케줄 이제 유동적으로 잡으니까.
0: 네네.
1: 뭐 어떤 날은 아침 6시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오후에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예약제로 수업을 해요.
0: 그럼 밤 늦게까지 하시면 몇 시에 끝나시는 거예요?
1: 저는 이제 퇴근이 마지막 수업이 네. 10시 반이면, 11시 20분에 끝나요.
0: 아. 아침 네. 6시에 시작해서
1: 네.
0: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 넘어서
1: 네.
0: 끝나시는군요.
1: 그 중간중간에 수업이 없으면 이제 제 뭐 운동도 하고
0: 네.
1: 하기 때문에 여유도 있어요.
0: 아, 휴식도 좀 취하고 네. 하시니까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남성 피트니스 강사 많으시고 여성 피트니스 강사분도 많으시잖아요.
1: 네.
0: 여성 피트니스 강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1: 요즘은 예전보다는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져서
0: 네.
1: 트레이너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멋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즐거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주변 시선을 지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0: 아, 네. 지금 여성 피트니스 강사분들도 많아지셨죠?
1: 네, 많아졌어요.
0: 과거에 비해서?
1: 저 처음 전주 왔을 때는
0: 네.
1: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여성 트레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0: 아, 전주에도?
1: 네.
0: 그러면 양미님 저기 그 회원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여성 피트니스 강사로서
1: 네.
0: 그 남성 회원, 여성 회원 가리진 않으시죠?
1: 네, 저는 남자 회원님들도 있고 여성 회원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0: 여성 저기 피트니스 강사라고 하셔가지고 여성 회원님만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1: 네, 근데 이제 여성 회원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0: 아,
1: 네.
0: 여성 회원님들의 희망에서 그런 것도 있죠.
1: 네, 이제 저를 찾아보고 오셔가지고
0: 네네.
1: 또 소개도 있고
0: 그래서
1: 저는 남자 회원님도 있지만 여자 회원님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0: 그럼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성 이제 회원인데
1: 네.
0: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제 양민님께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양민님께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남성이라 하더라도?
1: 네, 맞아요.
0: 네. 먼저 떠오른 게 건강한 이미지가 저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1: 네.
0: 건강하다.
1: 네.
0: 실제 건강하시죠?
1: 저는 정말 건강해요.
0: 아, 딱 봬도 건강해 보이세요.
1: 네.
0: 키도 있으시고. 힘들겠다라는 좀 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힘들겠다. 예전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제가 운동하면서 제 체력을 관리하니까 저는 제 체력은 너무 좋아요. 잘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0: 회원분들 좀 응대하는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참 자기 체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회원분들, 손님분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분들 한 분 한 분 응대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화법도 중요하고 참 뭐 즐겁게 하는 일이지만 좀 힘든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주제 피트니스 시작하다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한 말씀 있을까요?
1: 아, 네. 저는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운동이 직업이 돼가지고 제 회원님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회원님 보면 저도 처음 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몸도 변하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운동의 재미를 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네, 오양미님이 신청해주신 첫 번째 신청곡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소녀시대는 언제까지 소녀시대일까요, 양미님?
1: 저희한테는 영원히 소녀시대일 것 같아요.
0: 오, 그러네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운동하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0: 네.
1: 병원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퇴근 후에는 트레이너를 같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지금은 제가 회원님들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면서 힘을 드리고 있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노래여서 지금 무언가 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트니스의 매력입니다. 피트니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피트니스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피트니스의 매력은 이것이다.
1: 저는 피트니스의 가장 큰 매력은 노력한 만큼 변화가 보인다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또 몸도 변하고 예전에 못했던 운동도 하나씩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겨요. 저는 이렇게 몸뿐만 아닌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게 저의 피트니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자신감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자신감.
0: 네, 뭐라고 해야죠? 저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던 분들도 자신감을 이렇게 뿜뿜하시고,
1: 네.
0: 헬스 이제 피트니스 운동하셔가지고 이제 근육,
1: 네.
0: 잡히고 라인 잡히고 하시면은,
1: 네.
0: 자신감 있어서 옷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1: 네, 제 회원님들도 이제 운동복을 사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하세요.
0: 아, 뽐내고 싶어서.
1: 네.
0: 아,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1: 네, 자신감이 뽐뿜 생기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마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피트니스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하면서 이제 살도 좀 빠지고 몸이 좀 이렇게 근육질이 좀 생기고 라인이 쫙 잘 갖춰지면 옷 그 핏이라고 합니까?
1: 네, 맞아요. 옷핏이 아예 달라요.
0: 달라지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
1: 네.
0: 자신감을 얻게 되면 또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도 좀 힘이 나고 과감해지잖아요. 열심히 하게 되고.
1: 네, 맞아요.
0: 자신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뭐 오양민님 같이 계속 운동하고 계신 분들,
1: 네.
0: 인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1: 인내심 중요하죠.
0: 그걸 그 꾸준히 계속 운동해 나가셔야 하잖아요.
1: 네.
0: 참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1: 네.
0: 또 운동은 매일같이 꾸준히 하셔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인내심,
1: 네.
0: 절제력
1: 네.
0: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본인의 사례를 좀 보시면.
1: 하다 보면 인내심도 당연히 길러지고 절제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도 변하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내가 네. 참고 운동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니까.
1: 맞아요. 변화가 보여서.
0: 아, 동기부여가 되는 네. 거네요.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피트니스 강사하시면서 대회 출전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1: 네, 대회도 출전했어요.
0: 피트니스 강사분들에게 대회 출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저는 대회를 출전하면 좋지만 대회 출전이 꼭 필수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식단이나 운동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0: 네.
1: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지금 회원님들께 지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대회 출전은 트레이너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수련의 과정 같은 거네요?
1: 네, 그럴 수 있어요.
0: 그럼 궁금한 게 그 여성분들이 나가는 대회는 대체 어떤 대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1: 대회도 이제 좀 여러 개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비키니 종목으로 해가지고
0: 네.
1: 그 좀 약간 바디빌딩의 예쁜 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0: 네네.
1: 그 대회로 출전을 했어요.
0: 비키니?
1: 네, 비키니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는데
0: 네네.
1: 제 체형에 맞게 저는 이제 비키니로 출전을 했어요.
0: 아, 본인 체형에 맞게 나갈 수 있는 또 여성분들의 대회가 있으신 거예요?
1: 네, 이제 나가도 뭐 피트니스 모델
0: 네.
1: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그때 좀 성적 여쭤봐도 네. 되나요?
1: 아,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첫 대회 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두 번째 대회도 더 좋은 성적도 가지고 오고.
0: 이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기 대회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1: 저는 이제 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대회는 앞으로 꾸준히 나가고 싶어요.
0: 아, 비키니 쪽으로?
1: 네, 비키니도 그렇고 뭐 이제 새로 생긴 종목도 있는데 네네. 그런 종목도 저랑 말 잘 맞다면 한번 참가해보고 싶어요.
0: 오, 그리고 식단 조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분들 식단 어떻게 관리하세요? 만드시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1: 우선은 닭가슴살, 생닭가슴살을 사요.
0: 네.
1: 그래서 삶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가벼운 소금 정도만 찍어서 네. 뭐 고구마나 밥이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먹어요.
0: 그걸 저기 반복해서 드신다면서요?
1: 네. 거의 한 마지막 때는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먹어요.
0: 물리지 않으세요?
1: 회원님들은 저한테 물린다고 하는데 네네. 전 이게 이제 직업이라 그런지 그냥 맛있게 잘 먹어요.
0: 아,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1: 전 사실 그냥 먹는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네. 어떤 것이든?
1: 네, 어떤 것이든 먹는 걸 좋아해요.
0: 천직이네요.
1: 이제 먹는 거 보면은 되게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요.
0: 네네.
1: 저한테는 맛있어요.
0: 닭가슴살만 드시면 퍽퍽하기도 한데.
1: 네.
0: 이게 간을 안 맞추고 드신다는 거잖아요.
1: 이제 대회 때는 간을 좀 적게 해서 먹고 지금은 이제 김치랑도 먹으니까 또 네. 맛있어요.
0: 아, 그러면 대회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1: 네.
0: 그러면 그 대회 출전하실 때 뭐 몸무게 같은 거 체중 등급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그냥.
1: 저는 이제 급이 나뉘는 것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키로 해가지고 나가요.
0: 키?
1: 네. 그래서 작은 키, 중간 키, 큰 키 이렇게 해서 나가서 네네. 거기서 1등을 해서 이제 최종에서 이제 만나요. 그래서 몸무게보다는 이제 키로도 많이 나뉘고 네. 또 남자분들은 몸무게로도 많이 나뉘기도 해요.
0: 아, 그 양미님이 나가셨던 비키니 그 대회에서는 키로 이렇게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170cm 이하
1: 네, 맞아요.
0: 이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전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출전을 하면서 이제 자기 몸 관리하고 또 운동 더 집중하고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니까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으신 거잖아요.
1: 네. 이제 회원님들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네네. 제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약간 이제 더 제 경험을 많이 말씀드리죠.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강사님이시니까 네. 먼저 경험을 하셔야 또 네. 회원분들 지도할 수 있으니까.
1: 네.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서 하는 정말 운동이지만 나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좀 극복하시나요? 뭐 나만의 멘탈 관리법?
1: 저는 당연히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네. 우선 헬스장에 가요.
0: 네.
1: 가서 일단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또 하기 싫었던 것도 가면은 좀 가볍게 하게 되고 또 근력 운동이 싫으면 유산소라도 하게 되고
0: 네.
1: 그러다가 또 유산소만 하면 다시 몸이 풀려서 막 근력 운동도 하고 싶고 신기한 게 우선은 일단 하면 하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아, 운동하기 싫지만 어쨌든 그 센터에 나간단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무조건 나가요.
0: 나가면 또 어쨌든 할 수밖에 없고.
1: 네.
0: 아,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도.
1: 네, 막상 가면 또 몸이 풀리면 또 하고 싶어요.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하기 싫어도 일단 그 장소에 가라.
1: 네, 우선 가야 돼요.
0: 가면 어떻게든 된다.
1: 네.
0: 저희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피팅 센터 끊어놓고 나서
1: 맞아요.
0: 마음이 아, 오늘은 뭐 비가 올 것 같아. 아니, 비가 와. 아, 네. 오늘 너무 더워. 뭐 이런저런 핑계로 또 안 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센터에 가면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
1: 그래서 저는 네.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네. 우선은 씻으러라도 와라.
0: 아.
1: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면은 가볍게 뭐 유산소라도 하고 가고.
0: 네네.
1: 또 저희가 스트레칭 존이 있으니까 와서 몸만 풀고 가라.
0: 스트레칭 존?
1: 네.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오시더라고요.
0: 아, 운동하기 싫어도 저기 자판기 커피 한 잔을 흐르러 오세요.
1: 오, 네,
0: 그런 식으로.
1: 네.
0: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센터에 갔는데 다른 분들 운동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 보면은
1: 맞아요.
0: 아, 나도 안 할 수가 없다. 하여 또 그런 마음도 생기고.
1: 네.
0: 아, 어쨌든 양민님은 극복 방법이 어쨌든 간다.
1: 네, 우선 몸을 움직여야 돼요.
0: 센터에 간다.
1: 네.
0: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1: 네.
0: 폭식도 하세요?
1: 저도 폭식 정말 많이 할 때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절제력이 그래도 생겨가지고
0: 네네.
1: 폭식할 것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먹어요.
0: 폭식한다는 수준이 양민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드시는 걸 폭식이라고 말씀하세요?
1: 저는 고기도 정말 많이 먹어요. 식당에 가면은 네네. 혼자 5인분 이상도 먹을 수 있어요.
0: 5인분?
1: 네.
0: 오. 아니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좀 더 뭐라고 합니까? 식욕이 더 당겨서 뭐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정말 잘 먹어요.
0: 5인분?
1: 네.
0: 다른 취미
1: 네.
0: 저기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1: 저는 다른 취미는 네. 취미보다는 다 취미가 뭐야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냥 헬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취미라고 하면은 헬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제 노래 듣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0: 그럼 그 외에 뭐 특별한 취미가 있는 건 아니시네요?
1: 네,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뭐 이제 뭐 멘탈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아, 취미는 전 한 번씩 그 절에 가서 네. 108배를 하고 와요.
0: 에? 색다르다.
1: 네, 108배는 네. 약간 저의 생각을 모두 정리해 줄 수 있고
0: 네.
1: 한 번씩 갔다 오면은 힐링 돼요.
0: 종교가 그쪽이세요? 아니면 그냥
1: 종교기도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처님 오신 날에
0: 네.
1: 한 번씩 가면은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까운데 절 있으면 가서 108배 하고 와요.
0: 108배? 네. 진짜입니까? 108배?
1: 오, 네. 이거 그 돌리면서 하는 그것도 네. 있어요.
0: 아니 그 운동이 되잖아요 또.
1: 네.
0: 그게 마음의 정화 더하기 또 이제 PT 강사분이시니까
1: 네.
0: 운동과 접목시키려고 108 저기 배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0: 아, 색다르다. 저기 네. 지우님도
1: 네.
0: 그 스트레스 해소법 말씀하시면서 버스
1: 아, 네 언니 버스
0: 타고
1: 여행.
0: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서 이제 음악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 그거 들으면서 색다르다라고 느꼈는데.
1: 네.
0: 이야, 양민님도 정말 색다르네요.
1: 네.
0: 절에 가서 108배를 하신다.
1: 네.
0: 이야. 그러면 아까 그 폭식 저기 말씀하시듯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1: 네.
0: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또 간식 있으세요?
1: 저는 최애 음식은
0: 네.
1: 순대국밥이에요.
0: 순대국밥?
1: 네.
0: 아니, 어떻게 보면 운동하신 분에게는 좀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기름기
1: 네.
0: 지방 뭐 그런 거에서?
1: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애 음식이 뭐 순대국밥, 네. 뼈해장국,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한식.
0: 네, 한식. 네. 자주 가는 순대국밥집 있으세요? 상호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1: 네. 네, 항상 뭐 저는 약간 좀 전주에도 많다 보니까 골고루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0: 아, 이 집 자주 다니면서.
1: 네.
0: 든든한 순대국밥.
1: 네.
0: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고 또 PT를 하고 계시면서 응대를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1: 네.
0: 다양한 회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성향에.
1: 네.
0: 그중에 회원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또는 회원님 이것만은 조심해 주세요라는 점이 있을까요?
1: 저는 회원님들께 무게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0: 아, 네. 덤벨 같은 거, 밥, 이게 무거운 것 막 해.
1: 맞아요, 맞아요. 근력 운동은 무조건 무겁게 해야 운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0: 네.
1: 물론 무게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자세와 자극이 먼저 오는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무게만 올리면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자극 먼저,
0: 네.
1: 그 다음 무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꾸준히가 정말 중요해요.
0: 네네네. 아니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1: 오, 네.
0: 한참 20대니까,
1: 네.
0: 예, 째낸다고 그러나요?
1: 오, 네. 째낸다.
0: 좋은 몸 저기 만들고 싶, 또 여름 다가오고 하면 막 몸 네.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다닌 적이 있는데
1: 네.
0: 욕심이잖아.
1: 맞아요.
0: 과욕이야, 과욕.
1: 맞아요.
0: 내가
1: 맞아요.
0: 무거운 걸 들면 몸이 더 빨리 만들어진다라는 착각.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그 몸살?
1: 네, 몸살 나요.
0: 다음날 몸살 나고 담? 네. 담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운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0: 적당량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1: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저도 지금 운동한 지 오래됐지만
0: 네.
1: 아직도 근육통도 있고 근데 이제 부상이 당하지 않으려면
0: 네네.
1: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게 중요해요.
0: 단계별로?
1: 네.
0: 네. 그리고 그 회원분들 좀 기구 정리 잘 하시나요?
1: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려요.
0: 아, 직접?
1: 네, 가서 말씀드리면 잘 해주세요.
0: 상냥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회원님 좀 정리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1: 저는 이제 회원님한테
0: 예.
1: 이제 상냥하게 잘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0: 기구 정리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0: 그 잘 안 해두시면 이제 다른 분들 지나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져 다치기도 하시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좀 어떤 매너적인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이런 네. 좀 매너는 갖췄으면 좋겠다.
1: 회원님들한테 매너? 운동할 때 이제 자기 주변 정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기구 정리 잘 하고
0: 네.
1: 뭐 기타 정리만 잘 하시면 회원님들은 잘 매너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소리 내지 않거나 또 너무 어울려가지고 운동하거나 또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운동할 때는 핸드폰만 잘 봐주시면 핸드폰 말고 운동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0: 기구 독점하는 거 어떻습니까?
1: 맞아요. 그 기구 독점. 그 핸드폰을 만지다 보면
0: 네.
1: 기구를 독점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운동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0: 그렇죠.
1: 네.
0: 핸드폰 보면서 운동하시는 게 뭐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는 볼 수는 있잖아요. 좀 지루하니까 앞에다.
1: 러닝하면서는 볼 수 있는데
0: 네네.
1: 근력 운동하면서 요새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근력 운동하면서도요?
1: 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 네.
1: 기구를 독점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0: 아니 근력 운동할 때만큼은 집중할 것 같은데
1: 하고 저희가 잠깐 쉴 때
0: 네.
1: 그때 핸드폰을 보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가세를 못 참고? 아니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참 심각한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0: 양미님은 저기 핸드폰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회원님들 식단 관리랑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에요.
0: 아 그런 목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1: 네.
0: 뭐 요즘 뭐 너튜브 동영상 많이 있고 뭐 쇼츠
1: 맞아요.
0: 너무 많다 보니까
1: 네.
0: 너무 몰입 매몰돼가지고 중독성으로 보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근력 운동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너무 이게 몰입해서 보고 있다가 뭐 다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회원님들한테는 운동에 이제 집중하라고 말씀드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기 그 샤워실에서 세탁 빨래 하지 않기.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헬스장에는 그런 문구가 다 샤워실에 붙어져 있어요.
0: 빨래하지 마세요.
1: 네.
0: 그래도 하는 분 꼭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뭐 비누나 뭐 샴푸 가져가신 분 계세요? 뭐 어떻게 저기 센터에서 비치해두나요? 아니면 뭐 회원분들이 가져와서 쓰시나요?
1: 우선은 비치가 돼 있는 센터도 있고
0: 네.
1: 저희 같은 경우 따로 비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0: 수건이나
1: 옷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0: 아, 옷이라면 이제 센터에서 지급하는 옷이 네. 있다는 얘기신 거죠?
1: 맞아요.
0: 아, 그걸 가져가요?
1: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옷을 다시 주문을 했는데 저희 센터 이름을 놓고 센터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0: 아니면 태그를 달아가지고
1: 네.
0: 우리 그 마트 가면 계산 않고 나가면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1: 네.
0: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나?
1: 네.
0: 아니, 근데 옷을 가져가냐.
1: 옷이 또 사실 편하기도 해요. 저희
0: 네.
1: 센터 옷이.
0: 네네.
1: 그래서 많이 이제 가져가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대여용이라고 적어놨어요.
0: 아, 위아래 한 벌인가요?
1: 네, 이제 위에 하나, 이제 바지 하나.
0: 반바지
1: 이렇게,
0: 같은 거?
1: 네.
0: 그러면 복장 나온 김에
1: 네.
0: 그 센터에서 지급한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1: 네.
0: 나름의 이제 좀 멋스러운 복장을 갖추고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1: 네, 그럼요. 되게 예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편하게 나는 센터복이 좀 불편하다
0: 네네.
1: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집에서 입던 편한 옷 입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근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복장이 좀 다르긴 하죠.
1: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레깅스를 입거나 네. 위에 뭐 탑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할 때 제 자세나 이런 근육을 보기 위해서 복장이 좀 다를 때도 있어요.
0: 아, 이렇게 몸에 붙는 그 옷을 입어야 이제 그 몸의 라인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1: 네,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
0: 아, 그렇죠.
1: 네.
0: 네. 아니, 그 운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복장 보면 또 멋있더라고요.
1: 네, 예뻐요. 여자 건 또 너무 예뻐요.
0: 남성분들은 되게 어떻게 입고 하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 남자분들은 네. 나시. 나시가 좀 나시. 많이 파였어요.
0: 많이 파인 나시.
1: 네.
0: 근육이 드러나게끔.
1: 네, 굉장히 많이 파여서. 네네. 앞이랑 뒤랑 많이 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피트니스의 매력?
1: 피트니스는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오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두 번째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아,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러신가 신청곡들이 다 힘있는, 힘나는 곡이네요.
2: 네.
1: 혹시 이 곡도 신청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저는 이제 근무하다 보면 네. 헬스는 남자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다 몸이 크세요. 네, 커요.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듣던 노래인데 네. 저희는 운동 강도가 있다 보니까 이 한 번 더라는 그때 그 노래 가사에 힘있게 밀어요.
1: 네. 이 좀만 한번 힘을 더 짠해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2: 네, 해주는 맞아요.
1: 노래.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음악은 이렇게 틀어놓고 다들 운동하시는 거죠?
2: 네, 음악은 하루 종일 이제 헬스장 켜져가 있어요.
1: 신나는 음악 중심으로.
2: 네, 신나요, 엄청.
1: 그래야 이제 힘이 나니까 그렇죠?
2: 네, 화이팅 있게 틀어놓고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다들 이렇게 뭐 좋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어쨌든 이 무게 하나 더 들어올리기 위해서 막 힘을 짜내야 되는데
2: 네, 맞아요.
1: 발라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신나는 음악으로
2: 네.
1: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피트니스와 전주입니다.
2: 네.
1: 전주는 피트니스 강사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인가요?
2: 전주는 피트니스 강사로 살아가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운동이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1: 네.
2: 전주에도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전주에서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한번 인연이 된 회원님들이 오래 해주시기도 하고 또 소개로 새로운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저는 전주가 트레이너로 자리 잡고 꾸준히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1: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양민님? 그러니까 피트센터도 여러 곳이잖아요.
2: 네, 많아요.
1: 네,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2: 네. 경쟁이 심해도 또 한 번 인연이 되면은 네. 저랑 오래 해주시고 가장 오래 하신 분이 7년?
1: 7년?
2: 네.
1: 와.
2: 그리고 또 소개에서 소개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예 타 지역이다 보니까
1: 네네.
2: 어렵기도 했는데 현재로서 보면 너무 잘 자리를 잡았어요.
1: 그럼 양미님 제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급여 체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 네.
1: 이게 월 고정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PT를 하는 회원분들이
2: 네.
1: 많은 강사가 좀 더 받으시거나 그런 구조입니까?
2: 저희는 직원도 있고
1: 네.
2: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1: 아.
2: 직원분들은 기본 급여가 있고
1: 네네.
2: 또 이제 인센티브식으로 수업하면서 더 받으시고 또 프리랜서 선생님들은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아요.
1: 아, 그러면 양미님께 PT 받고자 하는 회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 네.
1: 보수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2: 네, 수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수가 많아져요.
1: 아, 지금 저기 일하고 계시는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2: 저는 서신동에,
1: 예.
2: 서신동 쪽에 있어요.
1: 서신동의 그 백화점 근처라면서요.
2: 네네, 백화점.
1: 전주에 쪽에. 백화점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쵸?
2: 네, 백화점.
1: 백화점.
2: 네.
1: 그 건물이 아니고 그 근처 옆 건물입니까?
2: 그 근처에 마트가 있는데.
1: 네.
2: 큰 마트 말고 동네 마트예요.
1: 네네.
2: 동네 마트.
1: 아, 어딘지 알겠어요.
2: 동네 마트 4층 건물에 있어요.
1: 땡땡짐.
2: 오, 네, 땡땡짐.
1: 이름이 땡땡짐.
2: 네.
1: 아, 저희 그 전주에서 유일한 백화점 옆에 그 동네 마트 제법 규모 있는 마트가 있긴 있어요.
2: 네, 맞아요.
1: 그럼 다 아실 것 같아요. 공원 네. 옆이잖아.
2: 네.
1: 공원 옆에.
2: 공원 옆에 맞아요.
1: 맞죠.
2: 네.
1: 맞다니까요.
2: 네, 맞아요.
1: 거기 4층.
2: 네.
1: 땡땡 짐에서 오양민 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 네.
1: 정말 제대로
2: 네.
1: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층으로 가서 오양민 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1: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피트니스 문화가 있을까요?
2: 저는 전주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문화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피트니스라는 거는 몸을 만들거나 살을 빼거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건강을 위해서 네.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회원님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옆에 없어도 혼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누구나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 네. 여기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2: 네.
1: 양민님께 만약 이제 PT를 받는다면
2: 네.
1: 대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2: 저는 우선 수업을 진행할 때 다 똑같이 진행하지 않고 이제 회원님 운동 방향성, 목적 이거를 먼저 알아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1: 그분의 이제 체형이랄지
2: 네, 맞아요.
1: 몸 상태에 맞게.
2: 네.
1: 그러면 그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저기 특성을 다 알아야겠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날 때 상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네.
1: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 네.
1: 상담을 길게 하면서 이제 이분의 이제 몸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게 좀 뭘지.
2: 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드려야 회원님도 만족을 하셔서
1: 네네.
2: 좀 상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1: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민님께 PT를 받는 분이 뭐 길게는 7년?
2: 네, 그분은.
1: 까지 받는다고 하시니까.
2: 오래 받으셨죠.
1: 네네네. 그만큼 저기 잘 가르쳐 주시니까
2: 네.
1: 그러시는 거잖아요.
2: 회원님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 아, 살기 위해서?
2: 네.
1: 아, 절실하신 거잖아요.
2: 근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1: 네네.
2: 또 이제 아기들 키우면서 체력도 많이 부족하시고, 또 뭐 허리나 손목이나 무릎 이런 데 아프신 데가 좀 있으셔가지고,
1: 아이고.
2: 덜 아프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1: 아, 이야, 그러네요.
2: 네.
1: 저희가 참 살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2: 네,
1: 맞는 말이시네요.
2: 네.
1: 네. 그리고 지금 저희랑 녹음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8월 이제 한 20일 넘은 시기인데.
2: 네.
1: 그래도 여름이잖아요.
2: 맞아요.
1: 여름에 많이 몰리나요? 어떻습니까? 회원분들.
2: 여름에.
1: 바닷가 가기 위해서.
2: 네. 휴가 가기 위해서. 휴가 가기 위해서 확실히 혈상이 더 붐비어요. 붐벼요.
1: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몸이라는 걸.
2: 이제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건데
1: 네.
2: 저희가 근력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는데 비율적으로 잘 맞춰서 하면은 회원님 단기간에도 어느 정도 목표는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 속성반?
2: 오, 네, 속성반.
1: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울산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2: 네.
1: 일산 해수욕

0: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다 보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1: 해변에?
0: 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시 숙소로 갔어요.
1: 아, 운동하셨어요?
0: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아니, 쉬러 가셨는데 또 거기서까지 운동하신 이유는 뽐내기 위해서?
0: 바다도 좋아하는데
1: 네.
0: 바다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 여행에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거든요.
1: 아,
0: 네.
1: 바다를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면
0: 네.
1: 일거양득.
0: 맞아요.
1: 아, 그런 매력이 있구나.
0: 네.
1: 예.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0: 네,
1: 모래
0: 약간,
1: 사장님.
0: 많이, 저도 막 이제 SNS에
1: 네.
0: 그런 것도 올라오고,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 여행 때 있어가지고 즐겁게 하고 왔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피트니스를 망설이는
0: 네.
1: 또는 이제 시작하고 싶은 전주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우선 일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력이 좋아진 다음에 해야지, 살을 조금 빼고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체력이 좋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1: 네.
0: 처음부터 잘할 필요도 없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도 체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1: 뭐 스포츠 광고 문구 중에 Just Do It이라고 있잖아요.
0: 네.
1: 전 이걸 정말 잘 만든
0: 오,
1: 것 같아.
0: 네.
1: 그냥 해 이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저희도 뭐 맨날 새해 되면 뭐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 네.
1: 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0: 맞아요.
1: 아뭐 이렇게 좀 지나서 할까 뭐 저렇게 좀 하다가 해볼까 너무 잡생각이 많아.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몸으로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핑계만 대고. 근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가.
0: 네, 지금
1: 행동에
0: 당장.
1: 옮겨.
0: 네.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피트니스를 사랑하는 오양민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취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1: 정말 마취할 시간인데 혹시 준비해왔는데 못다 한 말씀 있을까요?
0: 네. 저는 이제 오늘 라디오 첫 출연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회원님들께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하시는 청취자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오양미 피트니스 강사님을 뵙고 싶은 분들은 땡땡 백화점 옆에
0: 네.
1: 있는 그 동네 마트
0: 네.
1: 4층
0: 네.
1: 땡땡짐을 꼭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피트니스 강사 오양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Sit down. Leave, Mr.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버락 오바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봉철 캐스터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모여서 조상께 제사도 지내시고 또 산소도 다녀오셨는지요? 형제끼리 간만에 좋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또 며칠이 지나면은 10월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좋은 일만 여러분 곁에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농구협회 김동현 회장을 모시고, 한해 농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지난주에 열린 기아 타이거즈 두 경기와 신인 드래프트 결과, 그리고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고고 스포츠 전북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단체 중에서 농구협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회장님 모셨는데 매우 젊으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예.
0: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체격이 아주 키도 크시고 어깨도 딱 벌어주시고 그래서 야, 이 농구협회 회장님은 다 저렇게 좋으신가? 어떠세요, 기분이?
1: 아,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제가 농구를 좀 좋아하고 네.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0: 네.
1: 좀 이렇게 체격이 그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 그 스포츠를 따라가듯이
0: 그렇죠,
1: 저도 자연스럽게
0: 그렇죠. 네, 네.
1: 농구하는 체격이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그 뭐 사실 농구가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체력이나 정신력 그리고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격을 보니까 농구 포지션 중에서 파워포드 현주엽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회장님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만나봤잖아요.
1: 예, 예.
0: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현주엽 같지 않다고.
1: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0: 네.
1: 우리 캐스터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정식 경기에서는 파워포워드를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금은 좀 많이 하진 않지만
0: 네.
1: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0: 네.
1: 사실 어릴 때는 이제 프로농구 선수도 꿈을 꾸면서 뭐 현주엽이나 현주엽 선수나 뭐 찰스 바클리 이러한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농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협회를 운영할 때도 단순히 뭐 좋은 선수를 만들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농구를 즐기면서
0: 네.
1: 기본기를 갖추고 좋은 인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0: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오니까 저희 모교에 농구팀이 있더라고요. 교문에 딱 들어가니까 유니폼을 입고 네. 농구 러닝 슛, 패스 막 슈팅하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았어요.
1: 남중 나오셨어요?
0: 아니요, 전주북중이.
1: 아, 북중이 예전에.
0: 예, 북중이 옛날에 농구가
1: 예,
0: 있었어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1학년 2학기 때 농구 선수로 지원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발각이 돼 가지고 농구 그걸로 그냥 아웃 하고 농구를 못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보시는 순간에 아 젊으시고 체격도 있고 그래서 농구와 인연이 좀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했습니다. 협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농구협회 회장을 맡으셨는지요?
1: 제가 작년 25년이죠. 25년 1월에 제 통합 3대
0: 네.
1: 농구협회장에 당선이 되고
0: 네.
1: 제가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명예나 타이틀보다는
0: 뭐
1: 전라북도 농구 발전에 조금 한번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로 해서
0: 네.
1: 지금까지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년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농구 협회 회장님으로서.
1: 제가 농구 협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0: 네.
1: 원래는 사실은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단계를 거치셨네요.
1: 예,
0: 전주시
1: 이제,
0: 농구협회 회장을 하시고.
1: 예, 예, 뭐 6년 전에는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하고 이제 작년에 해가 바뀌면서
0: 네.
1: 다시 선거를 해서 제가 네. 당선이 됐는데
0: 네.
1: 시에서 했을 때랑 도에서 도 농구협회장 하는 거는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0: 그렇죠.
1: 예, 도는 조금 더 방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나 그러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농구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협회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잘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지요? 어떤 조직?
1: 저희 농구협회는 크게 전문 체육과 그리고 생활 체육 그리고 각 시군 협회들이
0: 네.
1: 함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세 가지 정도 구조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
0: 네.
1: 그다음에 성인이나 동호회를 통한 그리고 클럽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팀들, 그리고 네. 요즘에는 3대3 그러한 3X3라는 그 농구 그러한 팀들도 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각 시군에 농구인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농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러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협회가 각각 있었다가 통합이 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 규모가 좀 뭐라 볼까요? 방대해졌다고 할까요? 크게 변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데는?
1: 전문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지가 지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10년 네. 차고 네네. 10년이면은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요.
0: 네.
1: 그러한 협회 운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뭐 대한체육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농구 대표팀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0: 그렇죠.
1: 이러한 것들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큰 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선수가 10년 전부에 가령 통폐합이 돼서 그런 분위기가 끌고 갔다면 그 선수들이 그때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그 운영체제에서 그 적응하고 있는 성장하는 선수였지 않나 생각이 돼요.
1: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뭐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예전에는 엘리트 부에만 있었고 사회인 뭐 스포츠 클럽 선수들은 스포츠 클럽만 있었는데
0: 네.
1: 이게 공존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0: 네.
1: 농구하는 인원도 더 늘어났고 조금 더 자율적인 인재 발굴이 자연스럽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사무국장 전북 농구협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일선의 코치 아닙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이 코치님.
1: 예, 예. 이병영 사무국장.
0: 이병영, 예. 네, 네. 그분이 이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 순수한 동네 농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동네 아는 그 어린이들 또는
1: 예, 예.
0: 청년들을
1: 학생들, 예.
0: 학생들을 관심 있게 본답니다.
1: 거기
0: 인재가 있는지.
1: 맞습니다. 이게 농구도 예전 같이 인기가 네. 높은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0: 네네.
1: 이제 학생 수급이나 이 전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 아마 이병영 사무국장이 그러한 의미에서
0: 네네.
1: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이병영 코치 감독하실 때 그 남중에서도 운영 저 코치 감독하시고 초등학교 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발굴해내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주 뛰어난 지도자고요. 지금은 제가 협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0: 네.
1: 저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원고를 진문지를 25가지인가를 줬더니 뭔 리포트를 써야 되냐고. 아무튼 준비를 참 잘하시는 사무국장인데요. 그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봐서 제가 압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그 올해 전북 농구 협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1: 올해는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되는 해인데요.
0: 네.
1: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0: 네.
1: 협회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보려고 도전을 했고
0: 네.
1: 사실은 뭐 많은 체육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농구가 도민체전을 출전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0: 아, 도민체전에.
1: 예, 예.
0: 그래서 종목이 없었던 건가요?
1: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0: 네.
1: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농구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러한 8개 지역에 협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종목을 이제
1: 예, 예.
0: 집어넣는군요.
1: 예, 그래서 네. 올해 도민체전의 시범 종목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0: 네.
1: 일단 그 목표를 하나 이뤘고
0: 네.
1: 그리고 작년에 기전여고 농구부가 사실은 거의 해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기전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0: 네.
1: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창단해서 한번 더 기전여고 명문 기전여고를 살려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0: 네.
1: 올해 기전여고가 전국체전에 올해부터 출전을 합니다.
0: 어허, 다행입니다.
1: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뤘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학교와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0: 네.
1: 기전여고 농구부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전 대학교에 야구팀이 있거든요.
1: 예,
0: 축구팀도
1: 예.
0: 있고 축구팀도 있고 야구팀도 있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가지고 뭐 총장님이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농구팀도 기전이 같은 재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전 대학교 기전 여고 같은 재단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저도 같은 재단인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0: 아무튼 예. 그 이사장님이 관심이 굉장히 스포츠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1: 많이 내가 도와주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올해 그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전문 체육 경기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해 주시죠.
1: 전문 체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엘리트 체육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팀, 특히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네. 그러한 그 전문 체육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쪽에서는 선수 수급, 선수 수급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네네. 과제 속에서 지금 도체육회나 교육청 산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네. 도체육회에서 하는 꿈나무 선발 대회라든가 네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뭐냐 경기력 강화에 도움되는 많은 장비 지원이나 훈련비 지원 네네.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그러한 대외 협력 이러한 부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극적인 훈련비 지원 그리고 그렇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참여해서 네. 거기에서 인재들을 육성하는 네.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회는 또는 각 경기 단체는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 체육 대회 이게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지난 5월에 이제 소년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예, 저희 그 체전 같은 소년 체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0: 네, 네, 네.
1: 부산에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0: 네.
1: 남중부에 특히 이제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게 남중부. 즉 전주 남중이
0: 남중, 네.
1: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준결승에서는 전주 남중이 인천 안암 중에 69대 59로 이기고 결승을 진출했는데요.
0: 네.
1: 결승에서는 서울에 있는 용산중을 만나서
0: 명문이죠. 예, 농구의 뭐 명문.
1: 저희
0: 용산중.
1: 남중도 잘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뭐 그날 좀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아쉽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0: 알겠습니다.
1: 아주 좋은 결과로 명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남중이 농구를 잘하게 되면은 전주고등학교가 혜택을 받고 또 남중이 잘하려면 전주 송촌초등학교가 잘해야 되고
1: 네네.
0: 그런 인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요. 또
1: 맞습니다.
0: 지원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자 이제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표선수 선발은 다 끝났겠고 지원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1: 예, 뭐 저희도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0: 네.
1: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0: 그렇죠,
1: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0: 네.
1: 그래서 농구로 남고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주고등학교,
0: 네.
1: 여고부는 기전여고,
0: 네.
1: 그리고 대학부는 우석대,
0: 네, 네.
1: 그리고 일반부에는 3대3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3대3 전북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4개 팀이 이렇게 출전하고요.
0: 네.
1: 전국체전은 이제 학교 이름도 중요하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0: 그렇죠.
1: 그러한 대회인 만큼 선수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3대3 농구 얘기하죠.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아직 아무튼 남자 우리 대표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처음이죠. 우승은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1: 저번 지난대회 때는 은메달을 땄었고요.
0: 네, 이제
1: 이번에 금메달 처음 땄습니다.
0: 아, 스피드하고 그 장신 중국 선수라고나 중동에 있는 선수라고 붙는데
1: 네.
0: 하나도 밀리지 않고 스피드로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1: 저도 이제 3대3 농구가 이제 네. 막 좀 정식 규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주고 패스를 바꾼 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원패스를 했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 이제 그런 규정이 아니라
0: 어.
1: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 공을 바로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보셔서 알지만 그 나무 후루링에서 하는 그런 코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 화려한 조명들과 그리고 그 야외 코트에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주변 환경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야만이 예, 그 게임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1: 그리고 이제 정식 농구에서는 2점하고 3점인데 거기에서는 1점하고 2점이에요.
0: 그렇군요.
1: 2점 슛이 1점, 3점 슛이 2점. 그래서 3점을 공격적으로 하는 팀들이 우승을 많이 하고
0: 그렇죠.
1: 시간은 10분이지만 우리 팀이 만약에 21점을 먼저 넣으면 경기는 끝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21점 내기
1: 그래서 예, 그래서 박진감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존의 농구보다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구보다도 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을 짧게 하고 득점으로 끝나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1: 맞습니다.
0: 농구보다.
1: 예,
0: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일반 팀을 만들어서 이번 체전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때요? 그 만들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팀 구성하시기에.
1: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육성을 하고
0: 네네.
1: 대표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0: 네네.
1: 운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선수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는
0: 네.
1: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0: 네.
1: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지원을 만들고 이제 이러한 팀들을 이끌고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3대3 농구대회에서 이제 우리 남자팀이 우승, 여성팀은 동메달, 그다음에 농구 경기는 남녀 다 아시아 재패.
1: 예,
0: 아주 뭐 농구 대한농구협회 경사 났어요. 경사.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소년들의 그 생활체육 농구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1: 이게 저희 농구협회에서 앞으로 직면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농구를 잘하는 학생을 한두 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학생들이 농구를 체험하고 그러한 농구의 인원수들, 그 농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0: 네.
1: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 그리고 지역의 체육 시설이나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연계를 해서 농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라고
0: 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엘리트 체육이 이제 학교 체육에서 클럽 활동으로 클럽 체육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야구를 보니까 팀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구협회도 좀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도 없잖아. 좋은 방법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특히 스포츠클럽 전환이 필요한 연령대가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초등학생들은
0: 그렇죠. 네.
1: 부모님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0: 네.
1: 사실 학교 체육으로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0: 네.
1: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0: 네.
1: 여자 초등. 초등은 상당히 그 선수층이 좀 빈약한데요.
0: 그렇죠.
1: 그러한 이유로 스포츠 클럽 전환을 해서
0: 네.
1: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농구에 접하고 거기에서 선수 인재나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농구 인원의 저변 확대를 꼭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두현 회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1: 저는 지금 그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0: 네.
1: 체육학과에 지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거나 체육 지도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냐 체육 뭐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체육회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도를 해서 실기
0: 네.
1: 지도를 해서
0: 네. 네.
1: 체육학과,
0: 어허.
1: 체육학과에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참 특이하네요.
1: 예, 미술이나 음대처럼 저희도.
0: 예, 그런... 전 체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1: 예.
0: 회장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도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체육대학 입시 학원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 주시는지요?
1: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보는 실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캐스터님 어렸을 때 하셨던 체력장 같은 거.
0: 있죠.
1: 예, 예, 그러한 뭐 예. 제자리 멀리 뛰기, 그렇죠. 그다음에 공 던지기, 턱걸이. 100m 달리기, 턱걸이. 뭐 그거와 더불어서 뭐 농구, 축구, 배구, 뭐 야구 모든 종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모든 종목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0: 그만큼 전문 지도자들이 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네요. 네네, 직원이 맞습니다. 많으시겠네요.
1: 직원들은 이제 제자들로 거의 다 구성돼 있어서요. 네네. 서로 이게 가르치고 졸업을 하면 또 저희 뭐냐 학원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0: 체육대학 입시 학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현재 농구 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녀 초등학교의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1: 남녀 초등학교는 전주하고 지금 군산에 네. 나눠져 있고요. 네. 전주에는 송천초 남자 학교 그리고 서일초 여자 학교 그리고 군산에는 서해초라는 남자 운동부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네.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네.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송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의 그 젖줄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서부터 예. 이제 성장을 해서 진학을 맞습니다. 하고 서해 초등학교도 그렇고 서일 초등학교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중하고 여중의 경우는 어떤지요?
1: 남중하고 여중이요?
0: 네네.
1: 중등부의 중등부. 네네네. 중등부는 전주에는 남중. 네. 그리고 기전중학교. 네. 여자부는 기전중학교가 있고요. 네. 군산에는 군산중학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0: 네네. 군산중학교가 군산고등학교 농구팀을 예, 지원하잖아요. 예, 예.
1: 그 연계학교입니다.
0: 네. 요즘 군산고등학교하고 군산중학교가 조금 농구가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성적 재패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1: 거기도 사실은 이제 협회 군산시 농구협회 차원에서 네. 많은 지원들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실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네. 농구협회장이 바뀌면서 네.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시간적으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이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전국소년체전은 군산에 있는 서해초가 서해초가 출전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네네, 앞으로 좀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그 실력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주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등부는 근황이 어떻습니까?
1: 고등부는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윤병아 코치라고 네.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주고등학교 모교 네네. 출신이고 네네. 그 코치님의 지도하에 매년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0: 남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전주고등학교.
0: 아, 전주고등학교. 네, 네, 네.
1: 지금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연속 3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그리고 있는데 그 좀 알고 계시면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시죠.
1: 뭐 이 점은 워낙 뭐 회자가 된 그러한 사건이어가지고요. 네. 뭐 아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체전에서 80회, 81회, 82회 3연속 연속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그때 주역이 아까 그 전주고등학교에 있는 윤병아 코치가 이때 이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주 남중에 있는 김학섭 네. 코치님도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명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이때부터 발판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내 성인 클럽이 37개 팀, B 클럽이 18개 팀, 유소년 클럽이 10개 팀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데 협회는 아무래도 협회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저희 협회에서는 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네. 이러한 클럽 팀의 그러한 농구를 하고 싶어하는 만족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회로 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타도의 클럽 수,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클럽 수를 좀 한다면은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은가요?
1: 지금 그거는 이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0: 네.
1: 많은 지역은 좀 많이 있고요.
0: 네.
1: 또 없는 지역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클럽 활동 중에서 이제 3대3 농구가 활성화가 돼서 이번 그 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좀 그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이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장소가 그 3대3 농구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고 특별히 만들어지고 또 철거하고 네. 뭐 이렇게 행사에 따라서 그러는데 훈련장 장소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접근성이나 이런 데가 좋은 장소가 네.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이러한 부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0: 네.
1: 뭐 기관이나 그리고 타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농구협회 회장님으로서 나오셨는데 이제 도민과 농구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1: 예, 예. 전북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도민과 많은 농구인들께 뭐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저희 농구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네. 만들겠습니다.
0: 네네.
1: 어린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성인들은 생활 속에서 농구를 즐기며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농구협회의 목표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전북 농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저 김동엽 회장님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원도 운영하시고 또 이 농구협회 일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네.
0: 기타에도 뭐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1: 예,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아무쪼록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 농구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저 들어가겠습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네. 27년도 그러니까 2027 KBO 신인 드래프트가 마감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이겼습니다.
1: 네. 본부장님 시간 되시죠?
0: 오늘 점심 그 난 잊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얼굴을 보니까 아, 네. 오늘 점심을 네.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네. 잘 됐네. 저 직원님들도 다 가시라고. 근데요. 직원님 한 분 계세요. 네. 본부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드래프트에서 투수를 뽑느냐 네. 야수를 뽑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내기를 네. 했는데 저는 야수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 감독님도 야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찍어버리는 바람에
1: 참 이번엔 좀 이례적이었죠.
0: 그렇죠. 네. 네네. 자, 그 우선 11명의 선수를 지명했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1: 이번 기아 드래프트를 보면 네네. 김도영 이후까지 생각한 드래프였다. 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라운드 전체 3순위에서 이우민 선수를 선택을 했죠.
0: 네.
1: 단순히 현재 전력이 아니라 네. 기아의 앞으로 5년, 10년까지 생각한 선택이라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역시 그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투수보다도 그 1라운드에 뽑힌 이호민 경남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선수의 체격이나 그다음에 성적을 기록을 보면 탐을 안 낼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이호민 선수는 186cm에 94kg에 우타 거포 내야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루수를 하다가 올해부터 3루수로 전향을 했는데 네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타력과 컨택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4번 타자로 뛰었거든요.
0: 네.
1: 7타점 네. 그리고 5득점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단순히 홈런만 기대하는 거포라기보다는 강하게 치면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눈여겨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여기에는 이호민 선수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1: 네네.
0: 김도영 선수가 지금까지 하는 기록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일본 야구나 메이저리그 쪽에서 손을 뻗을 것이다. 특히
1: 그렇죠. 네.
0: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젯밤에 이겨서.
1: 네네네네.
0: 그러면 김도영 선수는 군대가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외국에서 저는 이 뉴스 나가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연락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네.
0: 그래서 기아는 이호민이라는 야수 내야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1: 그렇죠. 저도 그런 상당히 그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0: 네.
1: 기아가 앞으로 김도영을 유격수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루에 새로운 경쟁자가 필요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김도영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0: 네,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상황에서 이호민이라는 우타 거포 내야수를 데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물론 프로에서는 고교 때와 다른 야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3루 수비 적응과 타격 적응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0: 네네. 근데 저 3라운드에서 노민혁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또 청룡기에서 뭔 상을 받아도 오관왕입니까?
1: 네.
0: 아, 그렇게 선수 없어요?
1: 재밌는 선수죠. 네.
0: 아니, 네. 그렇게 선수가 없어요? 네. 야, 이렇게 몰빵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1: 이 네. 선수가 청룡기에서 5개 부분을 석권을 했는데
0: 네.
1: 타격, 타점,
0: 네.
1: 그리고 득점, 네. 홈런, 도루까지
0: 네, 네.
1: 이 오관왕을 석권한 부분은
0: 네.
1: 참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예, 거기에 빠른 발까지 가지고 있어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선수는 프로에 와서 한 포지션만 보는 게 아니라
0: 네.
1: 팀에서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는 멀티플레이로 키워볼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보면 되고요.
0: 네.
1: 유민이 힘과 장타라면 노민혁은 스피드와 기동력까지 갖춘 내야 자원이라는 점이 새로 다른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네. 자, 투수가 2라운드에 곽병진 그리고 4라운드에 이종구를 뽑았어요.
1: 네네. 네. 이 부분도 기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0: 네.
1: 곽병진은 191cm 95kg의 우완 투수이고요.
0: 네.
1: 140kg 후반대 빠른 분공과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대졸 선수이기 때문에 고졸 선수보다 프로 적응 기간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4라운드 이정걸 선수는 역시 우완 투수인데 두 선수 모두 당장 1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네.
1: 기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불펜 문제를 계속 고민해왔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우완 자원을 확보한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정리할 수
1: 저는
0: 있을까요?
1: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0: 네.
1: 첫째 상위 라운드에서 즉시 전력감 내야 자원을 확보했다.
0: 네.
1: 둘째는 우완 투수는 즉시 전력감과 미래 자원을 나눠 가져왔다. 그리고 셋째는 포수 5라운드 김선빈, 11라운드 유재민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0: 네.
1: 결국 특정 포지션 하나만 몰아준 게 아니라
0: 네.
1: 현재 기아의 전력과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춘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드래프트에서 재미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1: 네, 네, 네.
0: 김선빈, 제2의 네. 김선빈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세상에 그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0: 너무
1: 단순한
0: 똑같아.
1: 동명이인이 아니죠.
0: 그러니까.
1: 네, 현재 기아의 김선빈 선수와 이름 한자도 똑같고
0: 네네.
1: 생일도 12월 18일도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0: 네네. 네,
1: 현재 김선빈 선수가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3순위로 기아 입단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 들어온 강주일고 포수 김선빈도 전체 43순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야구가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이걸 만들 수도 없고.
1: 그러게요.
0: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김선빈, 현재 있는 김선빈 형이 이 선수를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1: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죠.
0: 그런 동생이, 그런 후배가 온다는 것은 네. 본인도 놓아줘서는 안 돼요.
1: 아마 이제 그 훈련이나 네. 이제 그 같이 운동장에서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어렸을 때부터 선배 김선빈 선수를 그렇게 동경했다고요?
1: 네. 똑같은 이름으로 같은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0: 네.
1: 네, 더구나 강주일고 출신이잖아요. 네, 지역 야구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아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꿈일 텐데
0: 네네.
1: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0: 네.
1: 이제부터는 김선빈 선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자기만의 김선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나 군산상고 출신 또는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 선정이 됐죠?
1: 네네.
0: 네.
1: 전북 지역 고교 출신 3명이
0: 네.
1: 프로 이번 2007년 프로의 지명을 받았는데
0: 네.
1: 전주구 투수 성재우 선수가 하나 5라운드 전체 49번째를 받았고요.
0: 네.
1: 인상구 투수 지민혁 선수가 기아의 그라운드 83번째 지명을 받았고
0: 네.
1: 그리고 군산 상일고 투수 방재상 선수가 SSG 11라운드 108번째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세 선수 모두 투수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0: 네. 그리고 뭐 지난해엔 또 전주구 출신이 5명이 배출이 돼가지고 1라운드에 뭐 선택이 됐었는데
1: 네, 전주구 대박이 난
0: 작년에 그랬었죠.
1: 네, 작년에 대박이었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군산 상고가 아니라 이제는 군산 상일고죠.
1: 네.
0: 군산 상일고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고 또 인상고에도 그런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야구 얘기, 드래프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9월 23일 수요일에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네.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0: 네.
1: 2대 2까지 팽팽하게 갔고
0: 네.
1: 기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0: 네.
1: 저는 이날 경기를 9회 끝내기 안타를 맞아서 졌다기보다는
0: 네.
1: 팽팽한 경기에서 먼저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게 아쉬웠던 경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네일하고 올러 선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애를 타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아주 이 두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올러가 또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올러는 이날 6이닝 2실점 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런 평평한 경기에서는 선발 6이닝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이날도 올러는 승훈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0: 네,
1: 잘 던졌는데 승리를 못 챙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0: 네.
1: 최근에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스트 시즌을 생각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아가 그 당일 경기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1: 네, 저는 7회 이후 공격을 꼽겠습니다.
0: 네.
1: 2대2 된 순간부터 한 점 싸움이었거든요.
0: 네.
1: 이런 경기에서 상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한 점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아가 그 한 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0: 네.
1: 결국 마지막에 두산에게 한 방을 맞았습니다.
0: 네.
1: 야구에서 이런 경기를 흔히 한 점의 무게가 가장 굉장히 큰 경기라고 하죠.
0: 자, 그런데 마지막 9회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1위 선수가 말이죠. 사실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위 선수에 대해서 마운드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가급적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위 선수도 유튜브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데 따니까 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저는 이날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이의를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의리가 마무리로 자리 잡으면서 불펜도 많이 안정이 됐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특히 7월부터 보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다만 아직 안성형 마무리는 아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수만의 원인이 아니고 그날 경기는 이제 9회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은 1루 주자를 신경 쓰지 않고 타자하고만 그냥 계속 투수와 포수가 했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네. 2사 1루 안재석 타석에서 투수와 포수가 타자에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 타자만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네.
1: 그 사이 강승호와 이의루를 너무 편하게 도루를 했죠. 이의리가 이중 키킹을 하면서 구위와 제구가 좋아진 건 분명히 장점인데
0: 네.
1: 반대로 폼이 커지면서 주자 견제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타자만 보면 안 됩니다.
0: 네.
1: 주자까지 같이 묶어 놓아야 하고요.
0: 네.
1: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었다.
0: 네.
1: 그죠?
0: 네.
1: 주자 도루하지 않았으시 앉아서 끝내기로는 끝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안재석과의 승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1: 그렇죠. 안재석이 경기 후에 최근 안타는 나오지만 빠른 공 대처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2사 2루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0: 네.
1: 이의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150km대 빠른 공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결국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리면서 공을 안재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 특히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은 결정구를 변화구를 주지 말고 강속구로 대기를 해라.
1: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의리 선수가 보면
0: 네.
1: 제구가 그 포심 페스트볼이 될 때가 있고
0: 네.
1: 슬라이더가 제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자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나
1: 네네.
0: 결정구 이제 마지막 위닝샷을 던질 때
1: 네.
0: 어때 벤치에서 코치들이 지켜보면서 포수에게 어떤 사인을 안 주나요?
1: 줄 수도 있고
0: 네.
1: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는 선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러니까 견제구를 던지지 않는 걸 때도 저도 그때 이제 시청을 했는데 왜 1루수를 견제 안 하지?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조금 불안할 네. 때. 그러면 1루 쪽에 한두 개 던지면서.
1: 그거는 투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면
0: 네.
1: 주자를 신경 쓰다 보면 제거가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타자에 초집중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저 투수 출신이시라서 투수를 또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2위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숙제를 남긴 경기라고 보고요. 네. 이의리는 이미 150km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완 마무리 투수입니다. 네. 기아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고요.
0: 네.
1: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네. 타자를 잡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자를 묶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고요.
0: 네.
1: 그날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고
0: 네.
1: 하지만 마무리 투수가 시즌 내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이번 경험을 통해서 9회에는 타자와 주자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드디어 이제 라이벌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네. LG와 이제 12차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네,
1: 상대 전적이 5승 7패.
0: 네.
1: 저희가 5승.
0: 그다음에 LG가 저쪽이. 네. 그러니까 저기 그만큼 승률이 낮았다는 얘기
1: 그렇죠.
0: 아니에요. LG한테.
1: 네. 네네.
0: 자, 그러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이날은 기아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0: 네. 네,
1: 무엇보다 내일이 6이닝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준 게 가장 컸고요.
0: 네.
1: 타선도 홈런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도루와 적시타, 상대 폭투까지 활용하면서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특히 6회 3점을 추가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저는 이날 경기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내일의 선발로서의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줬다고 잡아줬다는 것이고
0: 네.
1: 다른 하나는 기아의 타선이 찬스에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내일이 또 아주 믿음직스럽게 6이닝 동안 5개 피안타, 1개 4사구, 6개 탈삼진 아주 기록이 화려합니다.
1: 네네. 이날 내일은 역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죠.
0: 네네.
1: 92구로 6이닝을 책임을 졌고
0: 네.
1: 시즌 19번째 컬리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LG가 2회부터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0: 네.
1: 결정적인 순간마다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최다였던 164와 3분의 1 이닝을 넘어서
0: 네.
1: 이날 169와 3분의 2이닝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0: 네.
1: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상현, 조상우 잘 마무리했고 네. 그다음에 이리 선수도 약간 흔들리면서 곽도기 선수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범호
1: 네.
0: 감독이.
1: 네네.
0: 어때요? 잘한 겁니까? 곽도기로 바꾼 거.
1: 네, 저는 그 교체가 이날 경기에 또 다른 승부였다고 봅니다.
0: 네.
1: 5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9회 1사 만루에서 한 병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름값이나 기존 역할보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투수를 선택한 거죠.
0: 네.
1: 곽도기가 참 정말 침착하게 잘 던져줬습니다.
0: 네, 네.
1: 신민재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투심을 스트라이크 존에서 넣어서 누킹 삼진을 잡았고
0: 네.
1: 박혜민은 커터로 중견수 뜬공을 유도를 했습니다.
0: 네네. 그 이제 기아가 곽도기 선수를 많이 지금 이희리 선수가 조금 흔들린다면은 곽도기를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1: 네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희리 선수를 더 8회나 7회 쪽으로 더 내리고 곽도기 선수를 마무리로 아예 고정시키면 어떨까? 그냥 저희 생각인데.
1: 충분히 곽도기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0: 네.
1: 물론 이의리의 구위와 잠재력도 중요합니다.
0: 네.
1: 다만 경기 막판에 역할보다 결과가 우선이거든요.
0: 네.
1: 이의리의 안정감을 되찾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이날처럼 위기가 왔을 때 곽도기 같은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건 기아의 큰 힘이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제 경기로 이제 이겼고
1: 네.
0: 어제 경기가 LG와 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5회 무사 1-3루 그다음에 LG가 추가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하늘에서 그냥 복을 주셨단 말이지 한테.
1: 네. 사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LG가 많이 유리했죠.
0: 네네.
1: 2대0으로 네. 앞서고 있었고
0: 네.
1: 5회 초 무사 1-3루라는 추가 득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경기가 노게임으로 끝나면서 기아는 패배를 면했고
0: 네.
1: LG와의 격차도 두 경기로 유지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토, 일, 월 세 경기하고 어제 못한 경기 네 경기가 운명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만이 3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 네.
0: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 결승전 얘기 짧게 좀 하죠. 네네. 네. 자, 일본하고 1차전에서 이제 지니까 뭐 실업팀한테도 지느냐 그러는데 우리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23세 이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려요. 프로야구 뽑았지만 고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비판을

0: 2회 1사 만루에서 자익수 희생플라이를 쳤는데 네. 이 한 점이 결승점이 됐습니다.
1: 네.
0: 저는 결과도 좋았지만 그 상황에서 보여준 박재현의 생각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박재현 선수가 풀베이스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띄워서 희생플라이를 주면서 3주자가 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선취점이 됐단 말이에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0: 네네.
1: 정말 이승엽의 제2의 이승엽답게 기가 막힌 안타를 강습 안타 쳤단
0: 네,
1: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0: 네. 김도영 이번 대회 내내 타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결승전에서도 삼진을 두 번을 당했죠.
1: 네.
0: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냈습니다.
1: 네. 네
0: 1대1로 맞선 8회 2사 1-3루에서 3루 강습 안타를 때려내면서 결승 타점을 올렸습니다.
1: 네, 네.
0: 이후 문병영의 추가 적시타로가 나오면서 한국이 네. 3대 1로 승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박재현이 금메달의 문을 열었고 김동희 금메달을 잠물쇠를 잠근 채운
1: 네.
0: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중요한 두 경기
0: 네네.
1: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아들들이
0: 네네.
1: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재현 선수 화이팅, 김도영 선수 더더 화이팅. 이 이승엽 선수가 그 저기 베이징 올림픽에서
0: 네네.
1: 준결승의 8회 말에 말이죠.
0: 네네.
1: 그 홈런 역전 홈런 쳐가지고
0: 준결승전이었죠.
1: 아 그렇죠. 아, 준결승.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했는데
0: 네.
1: 그때 이승엽 선수가 역적이 되다가 네네. 홈런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결승전에서도 홈런을 쳤죠.
1: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타들은 스타답게 야구 경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0: 네.
1: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
0: 가시죠.
1: 저 본부장님 곱빼기로 먹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주는 우리 좀 쉽시다.
0: 아, 쉬는 날입니까?
1: 네. 네. 저 본부장님이 한 주 쉬래요. 자, 한 주 걸르고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러시아의 거장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다 달라가지고요. 불행하다. 듣고 보면은 참 뼈 있는 말이에요. 그쵸? 행복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 들어맞아야 겨우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상한 이유로 찾아오거든요. 명절날 모인 우리네 가족들을 보면은요,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마다의 희한한 이유로 속을 끓입니다. 모처럼 만나 웃고 이야기하다가도 밤을 어설프게 쪘다고 뭐 타박하는 소리도 있고, 제사상 방향 하나 때문에 시작된 고성이 또 화근을 불러드립니다. 심지어 뭐 고스톱 치다가 피 한 장에 서운해서 돌아서는 모습까지, 이상하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어디를 지르면은 아픈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티격태격 싸우고 속이 상해서 에이 다시는 안 오겠다라고 마음 먹다가도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짐을 챙길 때면은 부모님은 베란다 구석에서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오십니다. 검은 봉다리 겹겹이 쌓인 고기, 그리고 찌그러진 밀폐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나물과 전. 가서 맛있게 챙겨 먹어라 하면서 차 트렁크에 그것들을 밀어 넣는 손길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뭐 가족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미워하면서도 끝내 버릴 수 없는 이상하고 미련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휴 내내 가슴 한쪽이 아릴 만큼 그리운 누군가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다 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오늘 밤 저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은 우리 모두의 집을 똑같이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아이들도 크면은 부모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명절에만 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척들도 그렇고요. 명절이 돼야만 만나게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운 사람들 뭐 언제 보겠어요? 그저 큰 사고 없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돌아가면은 뭐 그것도 꽤 성공한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드렁큰 타이거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보 앞으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클론이 노래한 난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DJ라고 하면은 저처럼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서 음반 틀고 멘트하고 뭐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요. 요즘 글로벌 음악 시장을 주름잡는 DJ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클럽에서 음악을 믹싱하고 전자음원을 주무르는 프로듀서형 DJ들의 전성시대가 되어버렸죠. 켈빈 해리스, 데이비드 게타, 아비치, 티에스토, 뭐 우리가 잘 아는 패기구도 있죠. 우리나라도 프로듀서형 DJ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왕성했던 댄스 붐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많은 가수들의 앨범도 제작하고 또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 냈던 DJ들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시절부터 최근 뭐 클럽 DJ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대중들이 언제 흥분하는지 정확히 아는 음악적 촉이 살아있는 DJ들. 뭐 클럽 문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엔 뭐 나이트클럽 가보면은 정말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 뭐 추석 연휴 되면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엔 뭐 LP 음반 들고 다녔잖아요. DJ들이 CD가 나오고 믹싱 기술이 좋아지고 예전엔 뭐 음반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LP 시절에는 낮에 일하고 듣던 음악들은 음악실에 가보면은 있지만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 리믹스 DJ들은 자신만의 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선배들 통해서 선배가 한참 틀던 곡을 내려받기도 했었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LP 시장이었던 벼룩시장 황학동이 있잖아요. LP 음반을 이렇게 구입하려면 거길 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LP 음반이 오면은 장안의 유명한 DJ들이 다 모여들어요. 황학동에. 전북 쪽에는 개인적으로 익산에서 자주 음반을 구입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역전 쪽 앞쪽에 그 로마 제과점도 있고 뭐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거기 레코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한 레코드 가게였는데요. 정품 그 음반은 앞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고 사장님이 새로운 음반이 오면은 전화가 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요 음반을 주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장님하고 기싸움을 해야 비로소 좋은 음악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곡 요즘 뭐 나이트나 빌보드에서 난리 난 곡이야. 자네니까 이건 특별하게 준다라고 하면서 가격 밀당을 해요. 이 잘 나가던 음반은 가격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음반 구입하는 날은 뭐 괜찮은 음악 딱 손에 쥐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로 클럽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막 설레이죠. 턴테이블에 이렇게 올려 보는 날에는 손님들 반응도 이렇게 살피면서 그 음악을 트는 한 달 내내는 뭐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 음악이 나올 때만 되면 아무튼 뭐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도 안 나온 금지곡이나 팝송을 틀어야 하는 판이 없잖아요. 아예 그 음악이 안 나오잖아. 그럴 때는 그 백판이라고 해가지고요. 흑백 LP 음반이 있었거든요. 판이 굉장히 얇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휘어지고 바늘이 뭐 튀는 거는 뭐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DJ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판이 튀면 그때는 10원짜리 동전을 턴테이블 바늘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요. 무게를 좀 실어가지고 바늘을 꽉 잡아주곤 했던 뭐 지금은 볼 수 없는 낭만적인 풍경이죠. 리믹스 DJ들이 트는 소위 말하는 잘나갔던 음악들은 안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LP 음반 가운데 제목 부분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아티스트하고 제목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라카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예 싹 칠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제목을 대충 붙여가지고요. 안 알려줘요. 대답해주는 분도 기억이 납니다만 자신만의 어떤 플레이리스트는 목숨과도 같은 비장의 무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후배들이 알려달라고 하면 뭐 다 알려줘요. 뭐 리스트도 뭐 싹 다 뭐 알려주고 랩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따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려주고 막 그랬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0년대 후반쯤인가요? 부산에 무아음악감상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영이라는 DJ가 있었습니다. 6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김광한 선배 그리고 DJ 철이로 알고 있는 신철과 함께 올림픽 공식 DJ를 했어요. 그 당시 가요계의 지형을 바꾸었던 서태지 아이들을 발굴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가수들의 앨범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최근에 활동하는 가수 중에 이분이 앨범을 제작해 주었던 가수들 하면은 코요테 아시죠?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코요테도 그때 당시에 이분이 앨범을 프로듀싱 해주기도 하고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뭐 코요테뿐만 아니라 백지영도 있었고요. 이현우의 앨범도 프로듀서 합니다.

고요태의 1년 반, 이현우가 노래한 꿈, 그리고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까지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6시 특별한 저녁. 오늘은 그 시절의 DJ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민혁인데요. 이분은 외모가 딱그 클럽 DJ 스타일이에요. 스탠다드 DJ 중에서는 최고였던 외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얼굴까지 잘생기면은 반칙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당시에 서울 장안에서 정말 잘 나가는 클럽들은 이분이 거의 다 장악을 했을 정도니까요. 뭐 터치나인, 파시라는 클럽도 있었고요. 레이디시티나 당코 같은 아주 유명한 클럽에서도 메인 DJ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면 또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단골 손님들을 만나요. 이 부스에 들어서면은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뭐 함성이 들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모았었죠. DJ들의 영향은 뭐 앨범 제작이나 신인 발굴에 대부분이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분도 여러 그 가수들을 앨범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뭐 유승준이나 알리에프, 김종국 같은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혁 이분은 비트를 쪼개는 감각이 아주 뛰어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뭐 음악 잘해, 잘생겼어, 뭐 부러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뭐 흘러가는 음악이나 잘 틀어야겠습니다.

0: 알리에프가 노래한 상심, 그리고 터보의 어느 재즈바에서 영턱스 클럽의 정까지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6시 특별한 저녁. 오늘은 그 시절의 DJ들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대한민국 클럽 DJ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DJ 이진입니다. 이진 선배님은 고인이 되셨어요. 당시 저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때문에 다운타운과 DJ로만 활동을 하다가요, 리믹스 DJ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J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 동기부여를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코털이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코털. 한용진 후배분도 코털이 있잖아요. 이진 이분을 따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털이 정말 멋있어요. 아주 서구적으로. 목소리도 멋지지만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 카리스마 있게 뭐 멘트 한번 딱 날리면은요, 밑에 계신 분들이 막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습니다. DJ 한용진 뭐 이렇게 뭐 DJ 이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밑에 계신 분들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분은 원래 DJ 이전에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이었어요. 밴드에서 기타도 하고요, 건반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화방송의 탑춘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걸 진행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초대 DJ이시고 대선배분이신 최동욱 선배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요, 73년부터인가요?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동욱 선배님은 뭐 후배들하고 이렇게 모임도 자주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3년 전에 고인이 되셨죠. 믹싱하는 그 스탠다드 DJ도 있지만은 라이브하는 DJ도 있었거든요. 후배들 두 명 정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라이브나 랩을 하기도 하면은 가운데 메인 DJ가 믹싱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 선배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그 2시의 데이트에서 특집으로 리믹스 음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연히 들었 게 그때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돈 없는 까까머리 중고등 학생이나 가난한 그 DJ 지망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그 당시 음악 선생님은 뭐 따로 있었잖아요. 바로 그 주한미군 방송 AFKN 라디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딴 세상으로의 비밀 통로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챙겨 들었던, 여러분도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DJ 케이시 카셈이 진행하던 아메리칸 탑 40 뭐가 있었는데요, 이때 뭐 막 흉내 내고 그랬어요. 빗자루 이렇게 들고. 안 따라 해본 DJ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발음은 콩그리시였지만은 그의 그 손짓, 그 카셈 형님의 그 손짓이나 애드립을 배워보려고 그 당시에 뭐 엄청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AFKN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녹음기 하나 갖다 놓고 뭐 빌보드 신곡이 흘러나오면은 재빠르게 이렇게 빨간색 버튼, 녹음 버튼을 꾹 눌러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카셈 형님이 전주 부분에 멘트를 넣어버려요. 이 송이라고 하잖아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이 전주 부분에 카셈 형님이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가 막 소개하면서 나오거든요. 끝까지 녹음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막 레코드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사장님한테 이 곡 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깜짝 놀래요. 참 열정적인 낭만적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 갔던 레코드 가게를 가봤어요. 실제 있나 하고 십수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뭐 레코드 그 테이프 뭐 CD 이런 거 사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있나 하고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있더라고요. 그 가게 그대로 있어요. 허름해가지고 뭐 테이프도 그대로 꽂혀져 있고 밖에 근데 스피커를 안 내놓으셨더라고. 양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두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시장 앞에 있었던 레코드 가게였는데요. 멍하게 그 서서 김광한의 그 팝스 퍼레이드 음악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가게 앞에서. 근데 그 가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차에 내려가지고 그 시절을 좀 더듬어 보면서 한참을 그때처럼 멍하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랩을 그 당시에 가장 멋지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솔리드의 이준이라는 래퍼인데 정말 좋아했어요. 이분의 목소리도 좋아했지만은 랩을 그렇게 또 무대에서 멋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솔리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그 당시 래퍼 중엔 이준의 목소리 최고였어요. 저와 활동하던 후배 하나가 이 랩을 참 잘했어요. 저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스탠다드 DJ였기 때문에 라이브하는 후배가 이 랩을 아주 멋지게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그 랩을 응용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준의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었다고 바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세월이 흘렀다고 시간을 탓할 것도 없죠. 지나고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때 그 일도 딱 그 시절만큼만 내 삶에 머물다 가도록 약속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잡으려고 뭐 노력해도 애를 써도 소용없고 뭐 온다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게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 그땐 그랬지 하고 담담하게 인정해버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애틋하고 그리운 거겠죠. 명절 연휴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화요일에 다시 올게요. 음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정해서, 대화가 잘 통해서,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데에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깊이 알아갈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도 있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까지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내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은 것들을 안고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음악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만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사마라 조이의 But Beautiful, 그래도 아름다워요입니다. 이 곡은 1947년 영화 로드 투 리오에서 빙 크로스비의 노래로 처음 소개된 곡입니다. 이후 프랭크 시나트라와 빌리 할리데이, 네킹콜, 토니 베넷 등 많은 뮤지션이 부르며 재즈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의 상반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Love is funny or it's sad. Love is quiet or it's mad. It's a good thing or it's bad. 사랑은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고요하기도 하고 격정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종잡을 수 없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마라 조이는 2021년 발표한 첫 정규 음반 사마라 조이에 이 곡을 수록했습니다. 피아노 없이 구성된 기타 트리오에 절제된 연주가 그녀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들려주는 곡입니다. 사마라 조이의 But Beautiful 첫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사마라 조이의 But Beautiful 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Nevertheless, I'm in love with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입니다. 이 곡은 1931년 잭 데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처음 발표됐고 1950년 미스 브라더스와 프랭크 스나트라 등이 다시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곡의 내용은 사랑으로 상처받거나 후회할 수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Maybe I'm right and maybe I'm wrong. Maybe I'm weak and maybe I'm strong. But nevertheless, I'm in love with you. 어쩌면 내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부블레의 2013년 음반 To Be Love에 수록된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여성 보컬 트리오인 퍼피니 시스터스가 함께 경쾌하고 밀도 높은 화음을 들려주는 곡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퍼피니 시스터스의 Nevertheless, I'm in love with you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마이크 부블레와 퍼피니 시스터스의 Nevertheless, I'm in love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부족한 모습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위기에 놓인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을 담은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사라 본의 My Funny Valentine, 나의 사랑스러운 발렌타인입니다. 이전에 챗 베이커의 목소리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라 본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발렌타인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193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Babes in Arms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노래는 연인이 멋진 외모나 뛰어난 말솜씨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 are my favorite work of art. 당신의 외모는 조금 우습고 사진도 잘 받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 작품이에요. 챗 베이커가 이 곡을 쓸쓸하고 여린 목소리로 들려줬다면 사라 본은 깊고 풍부한 음색으로 한층 성숙하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그레고리 포로의 No Love Dying, 사랑이 사라지게 두지 않겠어요? 입니다. 시련과 상실 속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입니다. 그레고리 포로가 직접 만든 이 곡은 2013년 음반 Liquid Spirit에 수록됐는데요. 재즈의 소울과 가스펠의 정서를 더한 이 음반은 그래미 최우수 재즈 보컬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사라 본의 My Funny Valentine, 그레고리 포로의 No Love Dying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No, no, no. There will be no love dying for me. 들으신 곡은 사라 본의 My Funny Valentine 그리고 그레고리 포로의 No Love Dying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노라 존스의 The Nearness of You, 당신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은 1940년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널리 알려진 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 사라 본을 비롯한 많은 재즈 뮤지션이 불러온 스탠다드 곡입니다. 곡의 내용은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화려한 달빛이나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고백입니다. It's not the pale moon that excites me. It's just the nearness of you.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희미한 달빛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When you are in my arms and I feel you so close to me, all my wildest dreams came true. 당신이 내 품에 안겨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낄 때 내가 꿈꾸던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곡은 2002년 발표한 데뷔 앨범 Come Away With Me의 마지막에 수록됐는데요. 노라 존스의 목소리와 피아노만으로 담백하게 들려줍니다. 노라 존스의 The Nearness of You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노라 존스의 The Nearness of You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다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커트 엘링의 You Don't Know What Love Is,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입니다. 이 곡은 1941년 영화 Keep on Flying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래가 등장하는 장면은 개봉 전에 삭제되었다 해요. 이후 여러 가수가 음반으로 발표했고 1950년대 마일스 데이비스와 챗 베이커, 다이나 워싱턴 같은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재즈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곡의 내용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계속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을 부른 커트 엘링은 깊은 바리톤과 뛰어난 즉흥 표현으로 알려진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죠. 절제된 연주 위에 커트 엘링의 낮고 짙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사랑을 잃은 사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깊이 있게 전하는 곡입니다. 커트 엘링의 You Don't Know What Love Is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커틀링의 You Don't Know What Love Is 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에서 삶의 이야기로 시선을 조금 넓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니나 시몬의 Everything Must Change, 모든 것은 변해야 해요 입니다. 이 곡은 1974년 퀸시 존스의 음반 바디 히트에서 처음 발표된 곡인데요. 니나 시몬이 1978년 음반 볼트모어에서 이 곡을 다시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랑조차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할 수 없이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자연의 섭리를 담담하고 깊이 있게 노래한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그게 인생이지입니다. 1963년 처음 발표된 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1966년에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생에는 높이 오르는 날도 바닥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삶의 경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니나 시몬의 Everything Must Change, 그리고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두 곡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니나 시몬의 Everything Must Change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였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재즈 보컬리스트 카산드라 윌슨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산드라 윌슨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재즈를 중심에 두면서도 블루스와 포크, 컨트리와 소울을 자유롭게 아우르면서 익숙한 노래도 전혀 새로운 곡처럼 들려주곤 했던 카산드라 윌슨은 생전에 두 차례 그래미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선정하는 재즈 마스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1999년 발표한 음반 Traveling Miles에 수록된 Time After Time, 언제까지나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헌정한 이 음반에서 카산드라 윌슨은 신디 로퍼의 팝을 느리고 깊은 재즈 발라드로 재해석했습니다. 길을 잃거나 넘어지는 순간에도 곁에서 기다리고 붙잡아 주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카산드라 윌슨을 기억하며 Time After Time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카산드라 윌슨의 Time After Time, 언제까지나 였습니다. 이번에는 넘어지고 지친 사람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하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임달균의 친구입니다. 이 곡은 대한민국의 색소폰 연주자이자 재즈 보컬리스트인 임달균이 2015년에 발표한 음반인 Friends and Swing에 수록된 곡으로 힘든 순간에도 친구와 함께 다시 일어서자고 격려합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Pick Yourself Up, 다시 일어서요입니다. 1936년 영화 Swing Time에 처음 소개된 이 곡을 다이애나 크롤이 1999년 음반인 When I Look in Your Eyes에서 경쾌한 스윙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Pick Yourself Up, Dust Yourself Off, and Start All Over Again. 다시 일어나 먼지를 털고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내미는 친구의 응원을 담은 임달균의 친구,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다이애나 크롤의 Pick Yourself Up.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힘들지 우리 모습 그때 그대로인데 모처럼 만나 술잔에 긴 세월을 묻고 현실 속에 내던져져 눈물 겨워도

0: again.
1: 들으신 곡은 임달균의 친구, 그리고 다이나 크롤의 Pick Yourself Up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재즈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을 수 있어도 사랑을 선택하고

넘어져도 먼지를 털며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의 Look for the Silver Lining, 희망을 찾아보세요입니다. Silver Lining은 먹구름 가장자리에 비치는 밝은 빛을 뜻합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이 곡은 이듬해 브로드웨이 뮤지컬 셀리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후 재즈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버전은 데이브 브루벡 피아노와 폴 데스먼드의 맑은 알토 색스폰이 어우러진 1950년대 초반의 연주인데요. 부드럽고 밝은 선율이 힘든 순간에도 남아있는 희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먹구름이 드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장자리의 빛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이 여러분에게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의 Look for the Silver Lining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See y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아빠.
1: 어?
0: 제주도에는 진짜 산타가 왔나요?
1: 에? 그게 뭔 소리야?
0: 서울 사는 친구가 제주도는 멀다고 산타가 안 오는데.
1: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체 누가 해. 산타는 제주도에 제일 먼저 와.

그 안에서 아이들은 무지개 빛으로 성장하네. 제주도 간다는 꼭 가보라고 하는 우도, 그 아름다움을 담기엔 인간은 참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시원한 아침, 저녁 잠자리는 조금 서늘하고 요즘 날씨지요? 참 이상하지요? 쉬 가버린 여름 같습니다. 그렇게 지겹게 어렵게 견디던 복서인데 말이에요. 힘들어도 열정 속에 추억이 있었나 봅니다. 모쪼록 이 좋은 계절 아름답게 남기시기 바래요.

0: 지난주도 역시 지아는 할머니와 증조모와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세비 아저씨와 세비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131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주말, 엄마 집에서 가까운 봉화산으로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러 갔다. 산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어서 봉화산이라고 불렀지만 높이가 160m밖에 되지 않는 구릉이었다. 엄마는 기운이 조금 나면서부터 봉화산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가끔은 무리해서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작은 구릉이지만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어서 초록의 냄새가 났고 나름대로 산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천천히 걸으면서 양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서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며 몇 번이고 크게 웃었다. 엄마는 더 과장의 팔을 흔들면서 자기도 자기 모습이 웃긴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 7월의 정오였다. 쨍한 날씨 때문인지 간만에 산책을 나와서인지 마음이 느슨해져서 엄마와 오랜만에 긴장감 없는 대화를 나눴다. 내가 엄마와 걱정과는 다르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명희 아줌마랑 자주 만나? 명희 언니가 6호선 라인에 사니까 동네에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 멕시코 언제 가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곧,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해 벤치에 눈길을 주었다. 나 명희 언니 따라서 멕시코 한번 다녀오려고. 나는 엄마의 말에 놀랐다.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엄마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그 말이 듣기 좋았다. 아빠 밥이 걱정인데 집 앞에 반찬가게 크게 하나 생겨서 거기서 사 먹으라고 했어. 아빠가 뭐래? 미쳤냐고 하지 뭐.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크게 웃었다. 맞아, 나 미친 거야. 남편 밥도 안 하고 어딜 돌아다닌다는 거야. 멕시코? 엄마는 잠시 웃다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언니가 예전에 멕시코로 놀러 오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너 기억하지? 나 처음 수술 받았을 때 너한테 집에 가서 아빠 밥 차려드리라고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 명희 언니 만나면서 잡고 싶어졌어. 뭘? 인생을. 친구들과 1박 2일로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이라고는 부부 동반으로 일본을 가본 것이 전부인 사람이 인생을 잡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명희 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이 우체국에서 일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대. 세상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싶다고. 그러다 결혼했고 그 다음은 너도 잘 알잖아. 엄마는 벤치로 걸어가서 앉았다. 길지 않아. 한 달만 있다 올 거야. 언니 집에서 그냥 쉬다 오는 거야. 엄마는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부모를 설득하는 20대 초반 아이처럼 나를 올려다봤다. 엄마 좋을 대로 살아, 이제. 대신 안전하게 다녀야 돼. 그것만 걱정해. 아빠 밥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 고맙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아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멕시코행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다. 엄마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니 엄마는 자기도 자기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몰랐다고 답했다. 혁명이네. 내 말에 엄마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틈을 나타서 나는 엄마에게 그동안 할머니와 몇 번 만난 이야기를 했다. 집에 할머니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고. 엄마는 입술을 핥으면서 내 말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나랑 사이가 안 좋아도 너랑 할머니를 못 보게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종종 했어. 결혼식까지 못 오게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었어? 그런가? 엄마가 벤치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에게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보며 나는 엄마의 마음을 짐작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별다른 감정 없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했지만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지쳐 보이기도 했다. 엄마는 나를 등지고서 정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나도 엄마 곁에서 나란히 걸었다.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거기서 마음 붙일 곳이 생겨서. 엄마가 말했다. 연구소 사람들도 좋아. 그래? 정말이야. 이러다 거기 영영 눌러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잘할게. 엄마는 내 말에 답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앞으로 걸어갔다. 날 한 번이라도 그냥 믿어줄 순 없어. 그게 안 돼?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지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넌 이보다 잘 살 수 있는 애였어. 똑똑하고 밝고 너 같은 애가 내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엄마 마음에 안 차? 내가 울컥해서 말하자 엄마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만 내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거지. 엄마, 이게 나한텐 최선이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나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지금 직장도 내 능력에 과분한 곳이야. 직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그만해.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속도를 높여 걸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엄마도 알 테니까. 엄마는 일평생 내게 기대하고 실망했다. 너 정도로 똑똑하고 너 정도로 배운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은 꿈도 꿔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엄마의 주장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진 것 별로 없는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게 크게 실망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정상 가족을 꾸민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다. 엄마는 사위를 살뜰히 챙겼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잘 굴려나가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했다. 나는 엄마의 그 작은 기대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엄마를 철저히 실망시켰다.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번번이 상처받기보다는 내 일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 일을 내 가슴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식은 엄마가 전시할 기념품이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엄마의 바람이 단지 사람들에게 딸을 전시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천천히 걸어서 정상에 도착했다. 주망대에 서자 아래쪽 풍경이 멀리 보였다. 건물 진짜 많네. 내가 말했다. 서울이잖아. 지연아, 저기 봐봐. 엄마가 시야의 끝에 보이는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게 남산이다. 저기 왼쪽이 관악산. 그래? 천천히 올라왔는데도 엄마는 밭은 숨을 쉬고 있었다. 열심히 운동해야겠어, 엄마. 멕시코 가려면. 그때까지 열심히 걸을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엄마는 나를 보며 무한한 듯 웃어보였다. 그런 엄마가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를 보는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 또한 내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예전처럼 며칠씩 서로 말도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신경전을 벌일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었다. 큰 불이 나기 전에 꺼버렸고 상대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다는 것에 문득 무안해지기도 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눈빛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끝이 날까 봐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우리는 싱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의 맞은편에서 보라색 체크무늬 끌차를 끌고 걸어가는 할머니를 봤다. 나는 가던 길을 돌아서 할머니 옆에 차를 세웠다. 그렇게 돌아다니셔도 돼요? 차에 타세요. 나는 차에서 내려 끌차를 뒷좌석에 실었다. 어디 가세요? 아무데도 안 가는데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장난스럽게 웃었다. 가고 계셨잖아요. 이거 끌고 운동했지. 걷는 연습.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졌다고 걸으래. 의사가, 넌 어디 가는 길이었어? 퇴근하다가 차 돌려서 할머니 태운 길이에요. 저녁은?
1: 할머니는요?
0: 아직 안 먹었어.
1: 그럼 옹심이 드시러 가실래요? 터미널 근처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시내에는 활기가 돌았다.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난 식당들 앞에 줄을 선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겨울의 희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옹심이 집으로 가는 길도 평소보다 붐볐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와 마주 앉아 들깨 옹심이를 시키고 물었다.
0: 아, 갈비뼈? 거의 다 나왔대.
1: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말하고는 컵에 물을 따랐다. 저번에는 네가 가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서 누워만 있으면 잠이 와요. 우리는 그때 읽은 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게 시켜서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그런 말에 서운함을 느꼈을 뿐이었다. 정말 친한 손녀일 때도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렸을까 싶은 마음이 컸다. 우리는 별말 없이 옹심이를 먹었다. 할머니는 옹심이를 숟가락 위에 올린 후에 여러 번 후후 불어 먹었는데 그 모습이 꼭 엄마 같았다. 엄마도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시켜 먹느라 시간이 걸렸다.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까지 다 마시고 일어나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돈 쓰지 말라고 자신이 사주고 싶다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다. 다음엔 네가 사면 되잖아. 할머니가 말했다.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도 해가 아직 지지 않아서 하늘에 푸른빛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를 태우고 해수욕장 근처에 차를 몰았다. 피곤했지만 이런 여름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해수욕장 맞은편에는 횟집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해수욕장과 음식점 사이로 찻길과 넓게 포장한 인도가 이어져 있었다. 뒷좌석에서 끌차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끌차 손잡이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다. 음식점 야외 좌석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완연한 여름 해변의 냄새가 났다. 그런데 그 사진이요. 아무리 봐도 증조할머니랑 세비 아주머니가 30대 정도로 보이던데 두 분이 그 후에 다시 만난 거예요? 아, 그 사진? 그건 전쟁 끝나고 찍은 사진이야. 세비 아주머니가 다시 개성으로 온 거예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짓다가 타박하듯이 말했다. 전쟁 끝나고 어떻게 개성에 있었겠어?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어야지. 그럼 희령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여기요? 그래, 전쟁 끝나고 희령에서 찍은 사진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기 봐라. 할머니가 멀리 떠있는 흰 연을 가리켰다. 두 개의 꼬리를 단 마른 목골 연이 바다 위 높은 하늘에 떠 있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연을 바라봤다. 파도 치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다. 할머니, 응? 증조할머니는 어쩌다 희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글쎄.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주저하듯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